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권태나 지루함, 나태와는 차별화되는 시간, 명상하듯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이어 연주했죠.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수도승들의 독방 수행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수도승들에게 독방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심자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수도승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방 수행은 한 곳에 머무는 것, 정주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저기

것의 중요함이 바로 독방 수행이 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그 반대 수행도 있다고 하죠. 한 곳에 머물면 집착이 생기니 떠돌아 다녀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수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독방 수행과는 또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이런 수행의 이치, 수도승이 아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에 잠시 수행의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국악 명상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2025년에 제작한 국립국악원 명상음악, 명상이란 제목의 음원에 담긴 명상음악을 만나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원은 2025년 제1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을 맞이하면서 진행한 국악명상치유 프로그램 마음쉼이란 것을 위해 작곡된 음악입니다. 지난해에 국악의 날 주간에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청자들을 모아서 반포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진행할 때 연주됐던 곡입니다. 당시 이 음악회에 참가한 이들은 이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연주된 음악이었고요. 그 곡들을 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라예송 작곡의 명상음악 명입니다. 명상의 명자에는 어둠 깊숙하다, 아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상자에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작곡자는 이 명상이란 단어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 첫 번째 곡 명에서 쓴 음악적 소스를 다시 가져와서 두 번째 곡 상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첫 곡 명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음악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들어가는 곡으로 썼기 때문에 곡에 큰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곡이라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곡을 들어보시면 마치 영산회상의 상령산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상령산을 마치 씨앗 삼아 이 첫 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가야금, 대금, 단소, 훈, 피리, 생황, 해금, 양금, 편종과 편경의 편성으로 썼습니다. 기존의 명상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악기는 배제했고요. 전통음악의 음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통악기로만 구성했습니다. 전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이 곡을 마칠 즈음에는 편종과 편경의 가장 단순한 선율로 장을 구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곡 노트에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잠한다.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와 멀어진다. 명상음악이라서 이와 같은 노트를 남겼는데요. 작곡 노트에 적혀 있듯이 눈을 감고 명상하듯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명 1장과 2장 듣겠습니다.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 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예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해송 작곡의 국악 명상 음악 명 들으셨는데요.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해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산회상의 상영산을 씨앗처럼 활용해서 만든 명상 음악이었는데요. 끝부분을 편종과 편경의 단순한 선율로 마무리해서 첫 번째 명상을 마무리한다는 신호로 썼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상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앞서 들으신 첫 번째 곡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상령사안의 느낌이 나도록 만든 첫 번째 곡 명에서 쓰인 여러 음악적 소재를 가져와서 두 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습니다. 전체 5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에 곡 명에서 쓰인 선율이 마치 씨앗처럼 활용돼서 이 곡 상에서 펼쳐집니다. 5장 중 1장은 앞에 곡 명과 깊은 관련을 두어 썼고요. 1장의 소스를 2장에서 쓰고 나머지 장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장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음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5장은 다시 1장과 담도록 곡을 썼습니다. 특히 5장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장과 유사한 선율을 인성이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종의 순환의 원리인데요. 전체 5장의 음악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들어가 살펴본 나의 세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현실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상 1장부터 5장 듣겠습니다.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 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예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 그리고 노래는 연주자 모두가 함께 하는데요. 홍예진, 고진호, 배승빈, 이유경, 라예송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해송 작곡 국악 명상음악 상 1장부터 5장까지 들으셨는데요.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해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 그리고 연주자 모두가 함께 노래로 참여했습니다. 순수 국악기와 목소리만을 써서 작곡을 했는데요. 안정감을 주는 선율과 절제된 음형을 통해 듣는 행위 자체가 수행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한 곡입니다.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듣는 이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통로로 기능을 하는 명상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상도 가능한 음악으로 만든 명상음악, 명과 상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라해송 작곡이고요.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명상음악 마음쉼이란 음원에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 라해송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연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가 작곡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 잔상의 음악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라해송 작곡으로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명상음악 마음쉼 음원의 음악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는데요. 가곡의 평농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입니다. 대금독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자진아님의 농낙편을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입니다. 녹수청산의 깊은 골, 우리 선조들은 물론이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곳은 훌륭한 명상의 공간이 되어주지요. 그런 공간이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에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재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기원은 백제시대로까지 소급되는데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정읍이 바로 이 곡이 기원입니다. 고려 조선 전기까지는 무고 정제를 출 때 노래되기도 하지만 이후 기악곡으로 정착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곡명은 정읍이지만 오늘날에는 수재천이란 아명이 더욱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용무 반주 음악으로도 쓰이고 있죠.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4장까지 모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평시조 한 수 골랐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건 하늘 아래 있는 산이니 오르고 또 오르면 마침내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 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르고 또 올라보시오 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 끝에 석자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하리라. 평시조 청산은 들으셨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시조시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무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시를 노래했죠. 평시조 두 곡 이어 감상하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시조창의 경우 노랫말이 40석자에서 45자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박도 5박과 8박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죠. 초장이 58858, 중장도 58858박, 그리고 마지막 종장이 5858, 이렇게 5박과 8박의 조화로, 그리고 40석자에서 45자라고 하는 짧은 글자 수로 이와 같은 유려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별한 멋이 이런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런 시조시는 예전에는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악기 반주도 없이 무릎장단 하나로 구사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이런 음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많이 생활음악으로 그들의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게 됩니다. 명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체의 생각을 중지해야 더 좋은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걸 중지하고 멈추어서 고요한 관조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 주말 시간이라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오늘 명상음악 특별히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일까? 아파트 평수만큼 행복이 커질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처럼. 이규초 작가의 시 행복 전문 읽어봤습니다. 다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정한 그런 잣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삶의 행복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 대신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 그거 꽤 괜찮은 행복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정림의 해금 연주 행복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9월이 돼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뭔가 여름이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한데 영원할 것만 같던 더위도 결국 지나가는 것처럼 가능해 보이지 않던 일들도 시간이 가면서 가능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 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 오늘 모시려고 해요.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1014 쓰시는 분, 오늘따라 딸이랑 함께 음악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오 신청곡을 적어주셨네. 이거 조금 이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이었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관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 이야기 듣고 뒷자리 9808 도사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예전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애 좀 혼내주세요 하는 부탁을 잊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아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 좀 잘 혼내주세요 이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부탁하신 그런 거겠죠. 그때와 지금 뭐 둘 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마음이 착잡하네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교사뿐 아니라 아이를 신뢰해달라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아이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떡하지 막 이런 심정이지만 내 아이를 내가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 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건 정말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여기저기 나눠주시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끝번호 1014 쓰시는 분 청하신 곡 준비했거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따님이랑 둘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0: 글을 쓰신 이한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2010년 20살 시절에 시민사회에 발을 들이시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거, 청년, 사회적 경제, 노동 등

0: 주거권 관련된 활동들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한솔이라고 하고 뭐 직업으로 친다면 이제 공익활동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1: 네.
0: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주거권 활동하고 계신데 어디 살고 계세요?
0: 아, 사는 네. 곳은 네. 네, 사회주택에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책 제목은 활동가는 처음이다인데요. 제목에 어떤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이거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죠. 요 네. 책은 그래도 목적이 나름 명확한 책이기는 한데요.
1: 네.
0: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과 관련된 입문서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 네. 직군들에서.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공익활동과 관련된 활동가라는 직업은 예전엔 주로 약간 그냥 뭐 대학을 다니다가 선배들의 권유나 약간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1: 네.
0: 뭐 실질적으로 약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1: 네.
0: 또 이게 요즘 20대 직업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 약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떻게 어떤 네. 일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쉽게 안내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썼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좀 환대하고 싶어하는 여러 동료들이 같이 좀 마음을 네. 모아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이제 활동가는 처음이라라는 네. 약간 입문서적 느낌으로 네. 쓰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넌 요즘 뭐하니? 그럼 보통은 어떤 이해하기 쉬운 직업의 이름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네 저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건 돈을 어떻게 버니? 그건 매일 나가는 거니?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거니? 아마 이런 질문을 뭐 친척들뿐 아니라 친구들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정말 나도 형처럼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이 대답을 끝없이 해주다가 책을 쓰신 거 아닐까요?
0: 뭐 네. 10년 정도의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네. 조금 빨리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되긴 했습니다.
1: 네. 뭐 부제를 보면요. 계엄광장에서 비건 요거트까지 청년활동가의 시민사회 안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렇잖아요. 계엄광장하고 비건 요거트는 너무 다른 얘기 같잖아요. 결이 너무 다른 얘기. 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0: 이 부제의
1: 네.
0: 의도 혹은 의미는 이게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입문서다 보니까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흔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를테면 뭐 국악 공연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1: 네.
0: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무대를 설치하시는 분들과
1: 네.
0: 뭐 대금을 부시고 뭐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분은 사실 직군이 다른데 어쨌든 국악 공연을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분야에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처럼 시민사회도 가장 쉽게는 그냥 그 광장에서 시위 네.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시위하는 분들을 연상하는 직업으로서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정 정도 그런 직군도 직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하지만 그렇게 이제 TV에서 보이지 않는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누구나 조금 더 쉽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업계다 약간 이런 거를 네. 좀 담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이게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0: 네.
1: 사람들이 이것도 공익활동인가 또는 어떤 게 공익활동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0: 네.
1: 네. 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저랑 되게 비슷하대요. 저는 성우인데 성우도 사람들이 그러면 성우는 뭘 하는 거야? 예전에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좀
0: 네.
1: 많이들 아시는데 전에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 그러면 저희도 하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그거 설명해드리기가 되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이제 왜 쓰셨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써야겠구나라고 결심한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계기는 명확하기는 했습니다.
0: 네.
1: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계엄광장이 이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0: 그게 가장 큰 네. 계기였군요.
1: 뭐 이게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권 정치의 이슈로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광장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것 그런 주체는 어쨌든 시민사회였고 저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그냥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거기서 만난 또 많은 응원봉을 들었다라고 소위 표상되는 그 20, 30대 분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어요. 그게 실제로 네. 피부로도 느껴지고
0: 네.
1: 혹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단체별로
0: 네.
1: 그때 지원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관심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아진 것들이 좀 체감됐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흐름 또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행본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변에 이제 그 공감대가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0: 네.
1: 뭐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타이밍에 그래도 그 이걸 쓰겠다고 하는 출판사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저 혼자 쓸 수는 없는 거고.
0: 네.
1: 근데 마침 제안준 출판사가 정말 그 고민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그래도 부담을 져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0: 네.
1: 저야 뭐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책을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출판사에서 그래도 제안이 오셨으니까 감사하게도 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네. 활동가를 설명할 언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우셨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저도 엄마 저 성우 할래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래 그럼 조금 하다 취업해라 그러셨어요.
1: 네.
0: 좀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조금 하다가 취업할 거지 이렇게 뭐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나요?
1: 뭐 부모님은 잘 모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도 네. 사실 뭐 관여가 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언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혹시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해할 텐데
0: 네.
1: 그 자원봉사랑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등치시키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0: 구분을 못하신다.
1: 그렇죠.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0: 약간
1: 자원봉사 하는구나. 약간 근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엄연히 이제 그 월급을 받고 이제 관련해서 제도를 바꾸고 뭐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약간 이런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업적인 영역인데
0: 네.
1: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자원봉사와 등치시킬 만큼 약간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직업으로서 알려지진 않았다는 게 있고요. 뭐
0: 네.
1: 실제로도 그 표준 직업 분류에 한 2024년인가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0: 네네.
1: 그만큼 한국에선 요거를 어떤 직업의 유형으로 구분해내지 못했고 그만큼
0: 네.
1: 언어가 좀 없었다는 거죠.
0: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진입 장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사람을 뽑고 그 단체에 내가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 네.
0: 활동가도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1: 그렇죠,
0: 그냥
1: 네.
0: 이게 그냥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기존의 시민사회 관련 책들과는 결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일단은 아까 앞선 내용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 사회의 좀 역사적 흐름과 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민주화 운동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민주화도 이루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생들을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그냥 대학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든 그런 약간 사회 부조리함들을 같이 배우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이어서 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약간 혹은 그냥 바로 시민단체 들어서 일하거나 약간 이런 어떤 대학에서부터 이 직업이 양성되고
0: 네네.
1: 진입하는 약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0: 네.
1: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0: 네.
1: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직업으로서.
0: 네네.
1: 그냥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정식으로 공채를 보고 막 인터뷰라고
0: 네.
1: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0: 네.
1: 그냥

0: 학교 다니면서 시작하게 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그 활동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근데 제가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때였죠. 어쨌든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저도 약간 그게 그렇지 않게 들어갔었고.
1: 벌써 지금 30대 중반이 되셔서 20살에 시작하셔가지고.
0: 한 10년 넘게 했죠.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과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진입하는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무슨 고민이 있었고 이거를 이전 세대 주로 이제 글을 쓰시던 분들이 시민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1: 설명할
0: 진입도
1: 수가 없죠.
0: 다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르고 또 지금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뭐 혹은 노동자로서 인식도 다르다라고 뭐이 책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좀 다른데 어쨌든 그거를 또 조금 더 새로운 좀 주니어 그 층위의 저연차들의 어떤 시선과 관점에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거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선배님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것과 또는 수정하려고 노력하셨던 것들과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은 너무 이슈가 너무
0: 너무 다르죠.
1: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주 간결하게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책이 모두 7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구성하신 어떤 뭐가 있나 흐름, 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시민사회 맛보기, 활동가의 하루, 활동가의 일, 활동가의 여러 얼굴들, 활동가의 수익. 사람들은 요거 먼저 읽을 것 같아요. 활동가 지망생 백서, 변화를 위한 제안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아주 대단한 건 대단한 목차는 아니고 그 다른 입문서 다른 직군의 입문서들을 좀 참고해서 뭐 보통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돈을 버느냐 특히 시민사회는 너네가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기업의 구조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밥벌이를 할수 있느냐 혹은 처음에 이제 부제처럼 직무가 엄청 여러 개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각각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조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입문서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한 3부에서 6부까지는 좀 있고요. 근데 1, 2부는 그냥 시민사회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업간 좀 구분된 약간 이 업계 영역을 설명하는 거였고 이제 3부부터 6부까지 그렇게 됐고 사실 7부는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저연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연차가 됐는데
1: 이제 중인 건가요?
0: 그래서 뭐 저도 약간 기득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역도 또 변화돼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한테 뭐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이 업계 내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더 이야기를 같이 좀 공감대를 가져보고 싶어서 뭐 마지막은 약간 제안 같은 것들을 좀 넣어둔 파트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되어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인물은 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계속 시대 흐름도 따라가야 하고 또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 그냥 내가 가르쳐준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볼수 있는 눈. 그게 있어야만 이게 계속 활동을 할수 있는 거라서 사실 가르쳐준다 하는 것도 일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눈을, 그걸 볼
0: 그렇죠.
1: 수 있는
0: 소개 안내 같은 거죠.
1: 눈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 들어가며 파트에 보면 계엄정국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왜이 이야기로 책을 열게 되셨어요? 물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0: 아무래도 그 아주 냉정하게는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적인 통계들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비영리 조직 혹은 시민 단체, 시민 사회 넓게는

0: 이런 분야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나 약간 이렇게 수입이나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사회가 분위기가 있을 때 시민사회는 점점 영향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니까 어쨌든 돈을 안 버는 조직이고 시민들의 후원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서 운영돼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이 2020년대 초중반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고. 근데 물론 이건 시민사회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엄 정국이 발생했고 거기서는 뭐 발생한 건 정치인들이지만 제도권 정치인들이지만 사실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는 또 시민사 역할이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시민사회가 뭐 좋든 싫든 그것들이 뭐 적절한 방식이었든 아니든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뭐 특히나 약간 좀 20, 30대 분들이 많이 쓰는 그
1: 매체에서,
0: 플랫폼에서도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영역, 이 분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신의 경험이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계엄광장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것
1: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중에 일부분. 함께 듣겠습니다.
0: 2024년 12월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모인 광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멋지게 수놓아졌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잘못된 국가 권력을 바로잡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빠르게 조직 간 조직 내 연락 체계가 가동되며 국회 앞을 지켜낸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1천 개가 넘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연대체를 꾸리고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계엄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비단 계엄령 사건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차근차근 쌓아오며 광장에 울려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오랜 현장의 시간이 있었다. 과거를 청산하는 탄핵의 시간은 시민과 시민사회 최고의 호흡 속에 내란 정권의 평화적 종식이라는 세계사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단지 잘못된 정치인 한 명을 몰아내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할 때다.
1: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경험이
0: 아,
1: 아니잖아요.
0: 네, 그땐 너무 힘들었죠.
1: 이런 경험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이런 것과 이런 경험과 맞닥뜨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세대가 아주 중요한 나이에 이 경험을 만나게 되는 이날 어디 계셨어요? 12월 3일 날.
0: 동료들하고도 이거 되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여의도와는 꽤먼 데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는 뭐 발생한 지도 몰랐고 근데 막 집중하다가 보니까 막 이미 막 난리가 나 있고 동료분들은 이미 여의도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꽤 빨리 국회에서는 그 군인들 진입한 것들은 사안이 정리가 꽤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 우리 작가님 새벽에 막 이동하신 거.
0: 이동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그냥 그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상황을 봐서 다시 모일지 말지를 좀 서로서로 막 소통을 방에서 했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거기 앞에

0: 진 않았고 이동하다가 대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사실 뭐꼭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더 저는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저한테도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 예를
1: 네.
0: 들면 어떤 분은 뭐 활동가님께서는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경력이 그냥 반드시 올 필요는 없는데 그 청년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빨리 모아달라 약간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동하다가
1: 네.
0: 대기해서 카페에 늦게까지 하는 네, 어때 카페 들어가서
1: 네.
0: 그때 연이 닿을 수 있는 청년 단체들을 모아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온라인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 준비 대응을 하거든요, 약간.
1: 네.
0: 그러니까 요지는 이건 사실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여의도 앞에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막은 약간 한국사회 어떤 시민의식의 어떤 변화였고, 근데 이제 이게 개개인으로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를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 네.
0: 전 어쨌든 그걸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우리 사회는 시민분들이 많은 걸 바꿔주십니다. 다만
1: 네.
0: 그렇다면 시민사회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시민분들이 앞서 나갈 때 그것들을 잘 다듬고 정돈하고 그 시민분들의 정말 소중한 목소리가 잘 울려 퍼질 수 있게
1: 네.
0: 서포트하면서 기획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스피커도 돼드려야
0: 그렇죠. 네. 할
1: 되고,
0: 게 너무
1: 네, 너무
0: 많거든요.
1: 많습니다.
0: 제가 막 그날 멈춰서 다음날 아침 6시 회의 준비를 했듯이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다 보니까 어쨌든 계엄광장이라 되게 큰 사건 안에서의 분업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더 넓은 시야로 저도 볼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긴 했어요. 저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그 시간들 물론 힘들었지만 그때는 네.
1: 근데 어떠셨어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뭐야? 전쟁이야? 그러셨어요.
0: 네.
1: 다들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던가요?
0: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1: 네.
0: 이 분야에 오래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게 그런 약간 전쟁에 의해서 터진 계엄령이 아니란 거는 꽤
1: 그렇죠, 그렇죠.
0: 빨리 정보를
1: 그렇죠.
0: 거의 바로 왜냐면 저는 조금 심지어 늦게 확인을 했으니까 정보를 사실 전 놀라진 않고 약간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를 계속 상의하고 뭐 저도 사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예전에 계엄령을 겪었다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좀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1: 그러셨군요.
0: 그런 당황스러움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회사들은 비상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비상 연락망이 쫙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6시 회의를 준비하셨어요?
0: 이 넓게는 시민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그 안에 작은
0: 네, 그 안에
1: 조직들.
0: 이제 청년 분야도 있고 뭐 여성
1: 네.
0: 분야도 있고 기후도 있고 약간 근데 이제 청년 분야에 저도 이제 당시에는 지금보단 좀더 어렸으니까 이제
1: 네네.
0: 어쨌든 청년 활동가로서 청년 단체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1: 네.
0: 네, 그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가 약간 사안이 터지니까 이제 좀확할수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비상 연락망 정도의 수준으로 분야별로 있는데
1: 네,
0: 그때 그게 각자가 작동된 거죠, 이제 각
1: 네.
0: 분야별로.
1: 아니, 근데 그게 요즘에는 왜 개인 번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분들도 되게
0: 네.
1: 많으시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로 그게 연락이 갔나요?
0: 아, 근데 이제 그 시민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막 그런 약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걸 바꾸는 힘은 계속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힘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걸 완전 약간 지금 약간 개인화된 사회에서의 상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래저래 뭐 그게 어떤 활동의 어떤 그동안의 활동에 누적된 어떤 연결망이든 약간 이 연대 경험들이 서로 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안이 터졌을 때.
1: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활동가들이 스스로 제가 근데 활동가인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1: 이거는 어때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그 뜨거운 경험을 같이 했고

0: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서 힘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간 왜그 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내가 활동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1: 뭐 그런 측면도 있고,
0: 네.
1: 사실 저도 그런데 그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이 그 후원에 기반해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풀타임으로 채용을 막 많은 사람들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0: 어렵죠.
1: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공익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나는 활동가라고 스스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드실 거예요.
0: 네.
1: 혹은 이제 좀 돈은 안 벌면서도 좀 이런 활동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자발적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도 스스로 약간 진짜 찐? 아니면 어째 풀타임 활동가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이 활동가지 내가 나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다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직업으로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고민들이 내적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한 축으로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상황적 차이긴 한데 군부 독재 시절에 맞섰던 분들은 조금 더 무겁게 이 직업을
0: 그렇습니다.
1: 선택하시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0: 하드코어였어요.
1: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이념이나 관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죠. 근데 저는 지금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의 책에도 있지만 그렇게 무거울 필요까지는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꼭 진중할 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즐겁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직업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의 차이가 나면서 저연차 분들 아 저런 경우만 활동가인가? 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약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0: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감옥도 가고 뭐 그래야
1: 네네네.
0: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렇지만 아니야. 음악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오수아의 소금, Day by Day 듣겠습니다.

오수아의 소금 연주 데이 바이 데이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2부 활동가의 하루 가운데 1장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활동가의 하루 브이로그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2025년 5월 23일 수요일 C단체의 팀장급 활동가 B씨의 얘기입니다. 오전 11시 기자회견. 전날 야근을 한 덕에 오늘은 11시 기자회견 일정에 맞춰 출근했다. 우리 단체는 월급을 받는 활동가만 50여 명이 넘는 시민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보니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루며 분야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오후 1시 기획실무.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더라도 오후에 실수는 없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팀의 메인 사업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오후 3시 팀장급 회의. 조직 규모가 크니 회의도 많다. 특히 팀장이 되고부터는 회의가 두 배로 늘어난 것 같다. 각 팀이 제각각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오후 5시 뉴스레터 발송. 활동의 성과를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후원회원들에게 최대한 읽기 쉬우면서도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달 뉴스레터 발송 담당이 바로 나다. 오후 7시 회원 교육 모임. 오늘 교육에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강사를 초청했다. 물론 전체 강연 기획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분이다. 강연은 무사히 시작됐고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니 하루가 끝난 듯하다. 아,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아직 우리 조직의 회원이 아닌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풀이에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루도 맥주 한 잔과 함께 끝난다.
1: 네, 하루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하루가 되게 바쁘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풀타임으로 어디에 딱 취직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4시간이 근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0: 네. 근데 또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의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좀 좋은 말로는 유연근무제 같은 형태인데 네. 뭐 시민과 함께하는 거가 약간 출퇴근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1: 그러니까.
0: 많죠. 네.
1: 그리고 공익적인 일이라든가 시민들이 하는 일, 우리가 시민에서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퇴근이 없을 것 같은.
0: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 그럼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활동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나요?
0: 그래도 10만 명은 넘었다라고 지금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직업적으로는.
1: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활동가 하려면 MBTI 중에 꼭 E가 외향성인 건가요?
0: 아, 그렇죠. 네.
1: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네. 외향적이어야만 네. 활동가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물음이 있더라고요.
0: 네,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긴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네. 뭐 집회에 올라가서 막
1: 그렇죠.
0: 말도 해야 되는 것 같고
1: 네.
0: 막 사람들 모이면 네. 주도해서 막 사람들 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연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1: 네.
0: 부침성이 좋아야 되나 외향적이어야 되나 이런 오해들은 많이 하시는데.
1: 네. 아까 그 글에도 뒤풀이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요즘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많이 끊어내고 그냥 나를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건 다 잘라낸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아, 네. 뭐 그런 손절사회적인 요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또 필요로 하고 누구나
1: 그럼요.
0: 그게
1: 네.
0: 이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뭐 옛날 방식처럼 막 엄청 막 술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1: 네.
0: 또 통하고 연결되는 기획들은 많이 만들 수 있고요.
1: 네.
0: 물론 여긴 예시가 이제 디프리를 간다고 했지만 뭐 디프리 꼭 술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1: 그럼요.
0: 그리고 또 꼭 사람을 만나는 직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1: 네.
0: 왜냐하면 분업을 해야 되는 거고
1: 네.
0: 뭐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맡고
1: 네네.
0: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또 다른 약간 업무들을 나눠서 맡으면 오히려 효과적인 분업이 되니까
1: 뉴스레터 발송
0: 그렇죠. 네네네.
1: 네네.
0: 그래서 꼭 외향적인 아까처럼 약간 머리에 띠두르는 약간 그런 직무만 있는 것에 대한 또 편견이 있듯이 약간 좀 외향적이어야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 네.
0: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1: 맞아요.
0: 제가 봤을 때는.
1: 네. 오히려 차분하게
0: 네.
1: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0: 수 있는 힘, 네. 그 힘을 가진 분들이 네. 많을 것 네.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1: 그러게요. 이게
0: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1: 사실 언어를 만들려고 한 건데 언어를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딱 말씀드린 딱 그 단어인데 시민들이 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거를 지속가능하게 구성해주는 기획자라는 문장을 네.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네. 뭐 이게 제일 적합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0: 네. 또 책에 보니까 활동가로 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실제 그 활동가 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면 이게 많이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1: 적어도 네. 좀 진입장벽을 낮게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1: 아, 네. 이게 근데 되게 짧은 부분이고 네. 어쨌든 뭐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약간 지자체별로 조금씩 있고
0: 있다.
1: 네. 혹은 뭐 어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같이 이제 전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연결된 조직도 있고 이런 네. 게 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안내기는 한데 또 이게 거기서도 저건데 오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모든 정보들을 포괄하는 플랫폼은 아니라서
0: 네.
1: 그래서 그건 저희 과제기도 한데
0: 네.
1: 어쨌든 결국은 일단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냥 쭉 직업 전에 이것저것 참여를 해보면서 내가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고 정보를 꾸준히 받으면서 진입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긴 하고 근데 일단 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니까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저 동의해요. 이게 마치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이 좋다 그러면 등산복 사고 뭐 등산에 관해서 정보를 빠삭하게 꿰어야만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맨몸에 청바지로 네. 등산을 한번 네. 해보면서 네. 거기서 이제 네. 정보를 모으고 나에게 네. 맞는 걸 찾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 세대를 세월호 세대이자 탄핵 정국의 주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죠?
1: 아, 네. 좀 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0: 네. 네. 이 두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며 살아온 세대라는 게 우리 작가님 자신이나 동료분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1: 어쨌든 산업화 세대, 뭐 민주화 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뭐 X세대 약간 그 지금 뭐 MZ라고 네. 뭐 풀리는 약간 사람들이 어쨌든 세대를 구분하는 것들을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즐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MZ 세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집단의 공통된 경험이나 코어트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들을 기성세대 시각에서 이렇게 좀
0: 묶어서
1: 그냥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공통된 감성들이 있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저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의 이제 친형이 이제 그 TVN에서 방송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쨌든 이한비 PD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사건부터 뭐 저희 형의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이어서 뭐 김용균 씨 약간 이런 어떤 지금 세대들이 오히려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혹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된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었죠. 저희한테 제일 관통했던 거 저희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출됐던 건 어쨌든 계엄 전국에서의
0: 그렇죠.
1: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조리한 정치 권력을 바꾸기까지 한 약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까지를 이 세대가 어쨌든 이런 공통된 기억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해냈던 거고 이게 저는 막 오해가 있을까 봐 뭐 엄청 그렇다고 해서 막 진보적이고 특정 진보적인

0: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변화와는 조금 다른 감성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좀 자신의 일상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언어로는 잘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세월호 세대부터 계엄정국까지를 좀 이어보는 작업들을 뭐 지금도 하고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감성, 이 공통된 감성에서 어떤 실천까지가 나오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잘 해석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책에도 담긴 한 겁니다.
1: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수성을 가졌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일 거고요. 우리 작가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또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0: 사실 지금 뭐 국제정세도 너무 어렵고 전쟁은 뭐 멈추지 않고, 저는 막 이게 어떤 정치자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선배분들은 또막 엄청 막 유물론적인 사고로 막 역사는 발전할 거라고 뭐, 저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낙관적인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아직까지 희망을 모두 대부분의 어떤 시민들이 놓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떤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정말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이제 지금 시민분들이라는 거를 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거를 좀 잘만 물론 안 좋게도 가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노력해서 잘만 현명하게 기획을 풀어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갈 여지가 많다고 좀 서로 좀 그런 신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1: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활동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뿌듯하고 앞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걸으려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영렬, 그대의 날개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리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 모실게요. 활동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함께 걷는 일,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시간이 우리 곁의 활동가들을 한번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날개가 되어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친한 밑반찬을 하면서 홀로 계신 이웃 생각에 조금 더 만들고요. TV 사연을 보고 마음이 쓰여서 ARS 성금 전화 한 통을 걸게 되고요. 내 몫에서 작은 온기를 떼어 타인의 어려움에 손을 내미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크든 작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오늘이 UN이 정한 국제 자선의 날입니다. 대단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호주머니를 털고 전화 한 통을 건네는 마음도 일종의 자선이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작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일상을 좀 더 환하게 밝혀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온비앙의 연주로 블레싱 첫 곡으로 선.

온비앙의 연주로 블레싱 이 곡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김치 한 포기를 슬그머니 이웃 어르신 대문 앞에 두고 오거나 성금 전화 한 통 걸면서 신호음을 들을 때처럼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아픔에 내 마음이 먼저 덜컥 내려앉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오늘이 국제 자선의 날로 지정이 된 것도 평생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곁을 지켰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선종일인 1997년 9월 5일

오일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라 라고 하셨다죠. 나한테는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할 데 없이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관심과 보살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자선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리 없이 건네는 응원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나무가 숲을 이뤄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노래한 곡인데요. 더불어 숲 감상하시죠. 전경옥의 노래 김준범 외 여러분의 합창과 연주예요.

전경옥의 노래, 김준범 외 여러분의 합창과 연주였습니다. 더불어 숲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이 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저 지금 탑승합니다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저주 토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작가가 4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면서 한국 문학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을 솔직 담백하게 적은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만나볼게요. 부족민을 이끌어 서로 잘 살아가 보자는 흥을 돋우는 곡입니다. 윤은화 외 여러분의 연주로 족장들의 춤 듣고 오시죠.

족장들의 춤 듣고 오셨어요. 윤은화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곽동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전해드리죠.

그리고 한옥찻집 이불 밖은 위험하고 집 떠나면 고생이다. 확실히 말해두는데 나는 출장을 아주 싫어한다. 여행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 먼 거리를 이동하면 그것만으로도 지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그냥 딱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된다. 멀미에서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길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한국어도 아닌 외국말로 얘기를 하라니 곤란하기 짝이 없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외국에서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바. 한국 문학, 나아가 한국 문화 전체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국제적으로 인지도와 팬층을 넓혀간다.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외국 시청자가 드라마 배경음악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K-POP 팬이 되고 K-POP을 듣다가 가사 내용이 궁금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책을 읽는 시기다. 한국 안에서는 순문학과 대중

대중문학이 나누어지고 대중예술 중에서도 웹소설과 웹툰은 작품성이나 인지도에 비해 평가절하되거나 문화예술 작품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외국에 진출하면 다 같이 한국 작품으로 묶인다. 그리고 한 분야가 유명세를 타면 함께 묶인 다른 모든 한국 작품들도 엎혀가고 묻어가며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본다.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 낭독은 우선 원 저자가 원어로 작품 일부를 읽고 이어서 번역자가 영어로 해당 부분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번역문학 부문은 다른 분야보다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는 뜻이다. 저주토끼의 영어판 제목이 C로 시작하고 내 성도 알파벳에서 비교적 앞쪽 순서인 C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와 안톤 선생님이 번역문학 부문 최종 후보 중에서는 처음 무대에 올라 낭독하게 되었다. 내 뒤에 네 팀이 더 있다는 생각에 나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국어 원작을 초고속으로 낭독했다. 내가 16배속으로 낭독한 데 비해서 안톤 선생님은 정상적인 속도로 미국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낭독했다. 낭독을 마치고 나중에 자리로 돌아오자 다른 작가님들이 한국어가 원래 그렇게 빠른 언어냐며 놀랐다. 지금도 나는 외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나 국가 전체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작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인상적인 순간들, 의미 있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들이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조차도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이다.

언루프의 연주였어요. 갤럭시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저 지금 탑승합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정보라 작가는 2022년 소설집 저주토끼가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문학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출장과 멀미를 아주 싫어하던 작가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마주친 뜻밖의 순간들과 문화적인 유대감을 특유의 솔직한 시선으로 담아낸 책이죠. 세계적인 문학상 무대에 서서도 다른 팀을 배려하느라 속사포처럼 낭독을 마쳤다는 대목에서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케이팝을 듣고 가사가 궁금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문학 책까지 읽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참 신기하게 이어져 있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온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오늘 하루도 알고 보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일 텐데요. 내가 보내는 소소한 일상 역시 세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의미 있는 순간임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도 유쾌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에세이 저 지금 탑승합니다와 함께 해봤어요. 아리랑의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음반 가운데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꿈의 아리랑 만나보시죠. 조용필의 노래, 이한이의 가야금, 안수련의 해금, 장재효의 타악 연주예요.

꿈의 아리랑 듣고 오셨어요. 조용필의 노래, 이한이의 가야금, 안수련의 해금, 장재효의 탁 연주였습니다. 음악그룹 나무의 구음과 연주 감상해보시죠. 따그다다 전해드려요.

음악그룹 나무의 구음과 연주로 따그다다 전해드렸는데요. 악기의 소리를 연주와 함께 구음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마지막 곡은 마키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대전쟁인 기간토마키아에서 이름을 딴 곡인데요.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인족이 우주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처럼 우리의 음악이 곧 대중성이다라는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통한 뜨거운 투쟁과 에너지를 담아 연주한 곡입니다. 판도라의 연주로 마키아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장나라의 노래로 천혜의 지하 전해드렸어요. 하늘 끝에 이르는 바람의 소리에 해금의 선율이 깊게 와닿는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 산과 강을 통해 일렁이는 자연의 움직임을 그린 곡인데요. 오해인의 노래, 쿡악의 연주로 일렁이는구나. 감상하시죠.

오해인의 노래 쿡악의 연주로 일렁이는구나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코너 바로 만나보시죠.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우리 민속음악과 무속의 어법을 현대적 창작 국악으로 재창조한 거장 이해식 작곡가의 바람과 춤터입니다. 작곡가 이해식이 1970년부터 30여 년간 발표해온 50여 작품 가운데 정수만을 엄선해 담아낸 뜻깊은 국악 작곡집인데요. 발로 뛰는 작곡가라 불렸던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민요와 산조, 농악과 무속음악을 직접 채집하고 연구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의 모태로 삼았습니다. 바람과 춤터는 한국 민속음악의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탁월한 현대적 어법과 역동적인 리듬으로 풀어낸 이해식 음악의 결정체를 만날 수 있는 음반인데요. 수록된 6곡 가운데 오늘은 먼저 18연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중주곡과 독주곡 3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음악은 1994년 제36회 KBS FM 국악무대 위촉 작품인 중주곡 춤터입니다. 작곡가 이해식에게 춤은 작품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자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모태였는데요. 공명인 춤터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과 춤이 어우러지던 장소인 오케스트라에서 차가는 제목으로 우리 전통의 제터, 즉 굿파

기간을 의미하죠. 이 곡은 신고산 타령의 주제를 바탕으로 무용조곡 형식으로 변주되어 전개되는데요. 원곡의 주제 선율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 가락과 리듬 속에 숨겨둔 채 18연 가야금과 플루트라는 서로 다른 음색의 두 악기가 만나서 치밀하면서도

동양과 서양 악기의 독특한 어우러짐 속에 춤의 기운이 전해지는 이해식 작곡의 춤터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루트 연주였어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18연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1번입니다. 1988년 KBS FM 국악무대 위촉으로 태어난 이 곡은 가야금 줄을 통해 삶의 다채로운 가락을 풀어나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풀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에서 생산과 화목을 뜻하고요. 연주에서는 가락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연주하는 해탄과 춤에서는 춤사위, 그리고 작곡에서는 변주라는 다의적이고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애초에는 21연 가야금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초연 이후 18연으로 개작됐고요. 이듬해 발표된 2번과 구별하기 위해 제1번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1악장의 정갈한 흐름에 이어 2악장에서는 빠른 패시지와 당김음 리듬이 교차하며 독주 악기로서 가야금의 현대적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홍제동의 18연 가야금 연주와 박환영의 장구 반주로 줄풀이 제1번 1악장과 2악장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10분여의 호흡이에요.

가야금 줄 위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가락의 풀이. 줄풀이 제1번, 제1악장과 2악장. 감상하셨어요. 홍제동의 18연 가야금, 박환영의 장구반주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이번에 감상할 곡은 1989년 제21회 서울음악제 위촉작으로 발표된 줄풀이 제2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매침과 풀림을 긴장과 이완, 혼돈과 질서라는 대립의 구조로 전개한 명곡인데요. 작곡가는 한국인에게 가슴 속 매침이란 그저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리듬을 통해 풀어지면서 새로운 창조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본질적인 주기라고 봤습니다. 주요 음형과 리듬 패턴을 끊임없이 변주하며 줄로서 신명을 풀어내는 곡인데요. 당김음이 만들어내는 토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감이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박환영의 장구반주로 줄풀이 제2번, 1악장과 2악장 감상해 보시죠. 10부녀의 호흡이에요.

한국인의 매침과 풀림의 정서를 선율과 리듬으로 정교하게 풀어낸 줄풀이 제2번 1악장과 2악장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박환영의 장구 반주였어요. 오늘 만나본

작곡가 이혜식은 방송 프로듀서이자 교육자, 그리고 현장 연구자로서 평생을 민속음악의 체록과 재창조에 바친 한국 창작 국악계 선구자였습니다. 전통의 미학을 서양식 틀에 맞추어 가두지 않고 우리 민초들의 삶과 무속 의례 속에 서린 신바람을 현대적으로 만들어낸 거장의 숨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음원 기록과 독창적인 작품집을 남기고 2020년 별세하기까지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오늘날 우리 국악이 지닌 현대적 지평을 넓히는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고 있죠. 내일 이 시간에는 단소와 18연금을 위한 기도, 18연금 독주곡 금파람, 그리고 백미로 꼽히는 국악 관현악곡 바람의 춤까지 그의 깊은 음악 세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이혜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고요.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 가보면요. 변함없이 정겹게 써 붙여진 문구가 있죠. 바로 신토불인데요. 몸과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내가 태어나 자란 땅에서 난 먹거리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의미죠. 원래는 농산물이나 음식에 주로 쓰이던 이 말이 요즘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바람을 보면서 더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리와 문학이 오히려 가장 독창적인 매력이 돼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다운 것이 곧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당당한 자부심. 내 안에 흐르는 우리 것의 멋과 흥을 마음껏 느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9월이 되면서 가을 행사 소식이 많이 들리죠?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빛으로 물들면 어디든 멋지겠지만 여러 명소 중에서도 경복궁의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국보인 경혜로는 경사스러운 모임을 위한 누각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왕실 연희나 외국 사신 접대 등 주요 의례가 이루어지던 공간인데요. 넓은 연못 위에 자리한 장대한 누각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복궁의 대표 건축물인데 실제로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또 조선 후기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 향원정도 있습니다. 향원정은 연못 위에 세워져 아름다운 건축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가을 누구와 어떤 거리를 걷고 싶으세요? 솔솔에 걸어요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솔솔에 걸어요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에리님 안녕하세요. 가을다운 날씨예요. 낮은 더워도 밤은 선선하네요. 곧 광주는 인방울 국악제 한대요. 구경 오세요. 아, 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저의 동료나 친구들도 또 참여한다고 하네요. 날도 이제 좀 선선해지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소리 들으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인방을 국악제에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가 선정한 젠데이아 배우가 출연한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평소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유독 손이 잘 가고 오래 쓰게 되는 물건이 다들 계시죠? 저는요, 아무래도 휴대폰인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기계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휴대폰 모델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요, 더 나은 성능을 원하게 되고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구매 욕구가 급작스럽게 충동스럽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익숙해지면 새 것과 같은 느낌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조금만 참으면요. 괜찮아지는데요. 저는 한 번 산 휴대폰들은 고장이 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돈 주고 산 물건 중 가장 잘 쓰고 오래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 옷이나 가방 등등을 구매해도요. 웬만하면 좋은 물건을 구매해서 오래 사용하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오래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돈 주고 산 물건 중에 제일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물건 중 가장 잘 산 물건이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탈의 꽃놀이 가잔다 듣겠습니다.

탈의 꽃놀이 가잔다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돈 주고 산 물건 중 제일 잘 산 것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7564님, 괄사 마사지기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산 건데 얼굴이 좀 작아진 느낌도 들고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오, 저도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 하나가 괄사인데요.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산 건 또 이렇게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좀 목 부분이 뻐근할 때 이렇게 두피나 이런 부분을 문지르면 너무 시원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괄사 여러분도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8810님께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안테나 주파수 맞춰 켜놓으면 하루 종일 다양한 이야기,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 저도 라디오인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평생 친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0808님께서도 돈 주고 제일 산 물건은 지난주 서울 광장에서 경북 영양 고추 축제가 열렸는데 고춧가루 10kg 구입했는데 농가는 소득증가 소비자는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고추 부자가 되어 행복해요. 이건 정말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물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으면 이렇게 잘 저장해놨다가 계속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웃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하신 소비인 것 같아요. 1959님께서 제가 처음에 사자고 했을 땐 반대를 하던데 지금 제일 잘 샀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허리 안 아프고 너무 편해요. 근데 뭘 사신 건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1959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632님께서도 압력밥솥 요즘 잡곡밥은 기본으로 하고 구운 계란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어요. 지금도 계란 굽는 중인데 뿌듯해서 돈도 절약하고 구운 계란으로 건강도 챙기고요. 요즘에 이렇게 진짜 밥솥으로 구운 계란 해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루에 아침에 달걀 두 개 먹으면 되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밥솥으로 계란을 찌는 레시피가 있을 것 같은데 0632님만의 압력밥솥 구운 계란 레시피 궁금해집니다.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선물은요. 8810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0301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김준수 두 번째 달의 육자배기 듣고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눠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우리 지난주에 네. 미량아리랑 귀여운 음악도 많고 재밌었어요. 네. 스페인의 정열적인 플라멩코부터 방방 뛰는 자메이카 스카 그리고 또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합창 약간 네. 축제 같은 아이리시 켈틱 펑크까지 우리 만나봤죠?
1: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량아리랑의 이 날 좀 보소 하는 당창 고백이 전 세계의 흥과 이렇게 네. 잘 어울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스페인의 거친 기타 스트로크, 자메이카 이 친구들의 경쾌한 브라스가 네. 우리 전통 음악과 하나 되면서 우리 국악의 DNA가 언어, 뭐 국경을 다 넘어서 어디로든 통할 수 있다는 걸 찾아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어떤 모든 연주자들도 우리 국악을 연주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네. 그런 약간 확장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섯 개 권역 민요 탐구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리를 재개발하러 떠나볼까요?
1: 네, 지난 동부 민요 이 험준한 태백 산맥을 넘어서요. 오늘은 국토 최남단이죠. 제주도, 제주도의 푸른 바람을 느껴보러 가겠습니다.
0: 네, 아 제주도 육지 민요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이건 또 섬이니까 그쵸. 또 서사도 깊고요.
1: 맞아요.
0: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1: 네, 제주는 육지와 단절된 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방언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저희도 네. 잘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해주시는 그런 건데 거친 바다와 척박한 자연에 맞서 살아온 이 섬 사람들의 강인한 애환이 날 것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이국적인 그리고 낙천적인 섬의 그 바이브가 풍겨져 나오죠.
0: 그렇군요.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우리 진짜 AI 실험실입니다. 네. 거친 생명력과 이국적인 바이브 벌써부터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곡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부르던 해녀들의 주술적인 노동요죠. 이어도 사단 그리고 서우제 소리 이처럼 삶의 애환이 담긴 곡들이 있고요. 반대로 제주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부르는 충곡 오돌독이 네. 그리고 아침에 우는 새는 하면서 풋풋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너영나양처럼 아주 통통 튀고 대중적인 곡들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정말 제주 민요는 그러니까 다른 민요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뭐 미량아리랑 같은 네. 경우 날 좀 보소 네네. 나를 보라는 민요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민요 중에 그 아까 오돌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네. 둥그레 당실을 계속 외치잖아요. 네. 둥그레 당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없는 뜻이에요. 너영 나영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대충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오돌독이를 이제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모두가 좋고 즐겁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포된 그 언어가 전 되게 놀랍고 신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궁금해지는데 네. 자, 오늘은 정말 웅장한 바다의 생명력부터 다양한 또 사랑 노래까지 네. 정말 스펙트럼이 다채로울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제주 민요들 중에 어떤 곡을 주인공으로 택하셨을까요?
1: 네, 오늘 오디오랩 중흥의 실험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바로 유희요, 너영나영인데요. 네. 제주 민요 중에 가장 대중적인 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계절감과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진짜 계절과 잘 어울리는 밝고 대중적인 곡입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네요. 너영나영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제주 방언으로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아침에 오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오는 새는 님이 그리워 온다. 이런 가사도 있는 걸 보면 남녀 간의 풋풋한 네. 사랑 그리고 유쾌한 감정을 흥겹게 주고받는 그런 곡입니다.
0: 진짜 너영 나영.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끼리만 속삭일 수 있는 약간 비밀스러운 말같이 느껴져서 늘 정말 설레이는데 네. 너

0: 하고 나하고
1: 나하고, 예.
0: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고 나니까 멜로디가 되게 다정하게 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랑스러운 너영 나영 원곡부터 한번 청해 듣고 올까요?
1: 네.

0: 원곡 이춘희의 너영나영 듣고 왔습니다. 지금 청취자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경기 민요 아니야?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주 민요가 서울 경기의 선비들의 유배를 제주도로 많이 보냈다고 해서 그래서 경기토리의 특색을 많이 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너영나영 같은 경우에는 가사 자체는 너하고 나하고인데 네. 정말 토리는 경기 토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지금 들으신 곡은 제주 민요입니다.
1: 그러니까 이춘희 명창이 또 부르셔가지고
0: 맞아요. 네. 특히 뭐 오돌독이 같은 경우에는 소리 하시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르는데 많이 많은 토리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풋풋한 원곡에 인공지능이 어떤 새 옷을 입혔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첫 번째 크로스오버 장르는 무엇일까요?
1: 네, 첫 번째 장르는 바로 하와이안 레게인데요. 지난 태평가 시간에 레게로 크로스오버 했던 음악을 들려드렸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에서 같은 섬 지역인 하와이의 느긋한 바이브가 이 제주의 정서와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하와이안 레게를 선택했습니다.
0: 제주와 하와이 같은 정말 찰

0: 찰싹 거리는 섬이잖아요.
1: 그쵸? 네.
0: 상상만 해도 되게 해변에 야자수 이런 게 떠올리는데
1: 가고 싶네요, 제주도.
0: 곡은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요?
1: 네, 이 하와이안 레게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느긋한 우크렐레 사운드인데요. 이 프롬프트 앞단에는 우크렐레가 멜로디를 주도하도록 느긋한 우크렐레 연주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우크렐레 솔로 연주도 같이 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레게의 통통 튀는 엇박자 리듬 따뜻한 어쿠스틱 베이스를 깔아서 편안한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0: 아. 제가 정말 많은 민요를 다 우쿨렐레 판소리로 다 재해석했었는데 너용나용은 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왜 그랬을까요?
0: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근데 국악이나 민요를 인공지능으로 돌리면 약간 트로트로 빠지는 그쵸.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번 곡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1: 네, 그래서 이 그 점을 막기 위해서 트로트 창법을 금지하는 명령어, 바이브레이션 하지 마 이런 금지를 조금 걸었고요. 대신 이제 곱게 쭉 뻗는 대신 달콤하고 부드러운 보컬의 이 톤을 주문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사도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컬이 레게 특유의 엇박자를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여유롭게 탈 수 있도록 가사 중간중간에 말 줄임표도 넣고 알로하 같은 이 영문 추임새도 계속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0: 영문 추임새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말 줄임표까지 써서 네. 보컬의 나른한 호흡을 유도하다니 정말 똑똑하신 선택이십니다. 제주의 다정한 로맨스가 하와이안 레게 여유로움과 만나면 또 어떤 매력을 뿜어낼까요?
1: 네, 이 우쿨렐레 맑은 솔로 연주 구간을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눈을 감고 시원한 해변의 바람을 상상하시면서 이 여유로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와, 너영 나영 하와이안 레게 버전 듣고 왔습니다. 약간 처음에 알로하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Just you and me 너랑 나랑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성 있는 훅도 너무 좋았어요. 나영 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1: 곡이 길진 않았는데 훅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노래를 끝내더라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쁜 노래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하와이에 누워있는 잠깐 하와이 다녀오지 않나요?

0: 않으셨어요 우리?
1: 그런데 중간에 약간 클라리넷 소리 네. 같은 게 들려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프롬프트에는 입력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연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 1960년, 70년대에 신민요를 연주하는 서양 악단이 악당 속에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정도가 아 우리 국악을 좀 흉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나름 이 국악적인 느낌을 내보려고 이런 좀 노력을 한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0: 전 약간 외국인이 연주하는 부르는 너형 나형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 필을 넣으려고 노력한 근데 발음도 너형 나형 그래서 귀엽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인공지능과의 작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우연이 네. 주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자 그럼 이 여유를 이어서 다음은 어떤 장르인가요?
2: 네. 낮에는 하와이안 레게와 함께 해변에서 햇볕을 햇살을 즐기셨다면 이제는 해질 무렵 해안 도로를 이제 달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장르는 바로 시티팝입니다.
0: 아, 이제 자주 들어서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시티팝이라는 맞아요. 장르가. 네. 제주에 이제 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너무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시티팝은 80년대 밤의 낭만, 드라이브 감성을 세련되게 담은 곡인데요. 베이스 기타와 신시사이저를 사용하고 이 세련된 그리고 부드러운 편곡을 사용해서 곡을 만드는 장르인데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80년대 아날로그 신시사이저, 뭐 네. 그루브한 베이스라인, 뭐 청량한 여름밤의 드라이브 이런 키워드를 듬뿍 넣어줬습니다.
0: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다시 또 돌고 돌아 시티팝이 유행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약간 힙한 느낌의 너형나형도 기대가 되는데 약간 몽환적인 비트 사운드를 만나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곡은 가사도 재미나이가 또 썼다고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냥 원곡의 가사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가사도 시티팝에 맞게 바꿔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이 장르 특유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남녀 보컬의 달콤하게 주고받는 대화 네. 이런 듀엣 구조로 짰고요. 원곡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침을 깨우는 저새는 배가 고파 운다지만 잠 못 든 내 맘은 네가 자꾸 그리워 우는 걸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줬어요.
0: 너무 낭만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보사노바 사랑가도 네. 이렇게 바꿔서 불렀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너무 좋았는데 또 정말 예쁜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시원한 제주 해안도로의 밤바람을 맞으며 듣는 80년대 시티팝 감성의 너형 나형 어떤 세련된 낭만을 선사할지 두 번째 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와, 너영 나영 시티팝 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곡이 다 성공적인데요.
1: 오, 그런가요?
0: 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너하고 나하고라는 키워드, 대표적 네.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사랑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잠시 약간 국악은 카페 같은 곳에서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1: 그쵸,
0: 갑자기 국 세련된 카페인데 막 판소리 나오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런 곡이라면은 우리 국악도 머지않아서 세련된 카페에서 들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1: 네.
0: 세련된 무드를 듬뿍 풍겼는데 다음 곡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고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는 낮의 해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나볼 장르는 바로 트로피컬 감성이 가득한 어쿠스틱 칼립소입니다.
0: 칼립소요?
1: 네.
0: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야자수가 그려집니다. 이국적인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음악은 이 장르는 카리브에 있는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시작된 전통 음악이라고 해요. 저번에 저희 서도미뇨 싸름 때 트로피컬
0: 네.
1: 하우스를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여기에서 신스나 인공적인 소리를 배제하면 이 칼립소라는 장르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전자음을 싹 빼고 휴양지 특유의 트로피컬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오직 순수한 어쿠스틱 악기들로만 맑고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는데요. 통통 튀는 이 쇳소리가 나는 철판 타악기 스틸팬 하고요. 콩과 봉고 같은 가죽 퍼커션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기타가 이 곡을 끌고 갑니다.
0: 스틸팬 그 약간 맑고 청량한 타악기 소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또 무조건 카리브해 바다 느낌 날 것 같아요.
1: 네, 정확합니다. 이 너영나영의 밝고 이 대중적인 멜로디가 스틸팬 특유의 맑고 통통 튀는 이 울림과 만나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이 직전곡이 신시사이저를 사용한 시티팝 곡이어서 이 인공지능이 추출 과정에서 기계음을 섞지 못하도록 전자음 금지 그리고 신시사이저 금지 라는 제약을 조금 걸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뒀습니다.
0: 그러니까 오로지 악기 본연의 소리로만 승부하자 이거였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덕분에 이 화창한 섬에 이 산들바람이나 야자수가 늘어선 카리브해의 이 해변의 평화롭고 순수한 축제 분위기를 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남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목소리를
0: 네.
1: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요.
0: 점점점 텐션이 이렇게 업업업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계음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악기들의 축제라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맑아질 것 같은 세 번째 곡 어쿠스틱 칼립소 버전의 너영 나영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아, 어쿠스틱 칼립소 버전의 너영나영 듣고 왔습니다. 정말 통통 튀는 스틸팬, 그리고 또그 콩가 같은 가죽 타기
1: 네.
0: 소리가 어우러지니까요. 진짜 카리브해 변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도
1: 네.
0: 나네요.
1: 정말 마음도 좀 청량해지는 것 같아요. 전자음이 싹 빠진 순수 어쿠스틱 악기들의 울림이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0: 네네네.
1: 감정이 계속 살아났는데, 후반부에는 이 창법들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알 수가 없긴 했습니다. 네.
0: 근데 뭐 제주 민요도 살짝 그런 면이 있긴 하니까요.
1: 그렇네요. 또.
0: 맥락은 비슷한 것
1: 네.
0: 같은데
1: 맞아요.
0: 또 약간 레게도
1: 맞아요.
0: 있고요.
1: 네.
0: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국적인 이 리듬 위에 독특한 창법들이 이제 톡톡 튀어 나오니까
1: 네.
0: 그게 어색하지가 않고 듣기가 좋아서 또 놀랐어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우리가 하고 있는 오디오 랩 중흥이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묘미인 것 같아요. 어디서
0: 네.
1: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0: 네.
1: 예, 정말 막 맑고 경쾌한 이 칼립소 비트 위에 제주의 풋풋한 유유가 얹어지니까, 지구 반대편에 섬나라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재미있게
0: 네.
1: 노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0: 진짜 오늘 실험은 약간 기분 좋은 음악의 대향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영나영 하나를 가지고 하와이안 레게 여유로움부터 시티팝의 세련된 낭만, 그리고 순수한 어쿠스틱 칼립소까지 약간 다채롭게 섬 투어를 다니는 기분이
1: 오호, 네.
0: 들었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와 다정한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 어떤 리듬의 옷을 입혀도 와,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국악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1: 네.
0: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맞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오늘 제주민요 너영나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주민요 너영나영에서 너영나영은 무슨 뜻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너하고 나하고, 2번 오늘하고 내일.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맞힌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0: 힌트를 드리자면 사랑 노래입니다.
1: 아우, 그쵸.
0: 1번 너하고 나하고. 사랑인데 2번 오늘하고 내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302로 문자 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중앙 컬처 밴드 원의 너영나영 들으면서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래 김현무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중앙컬처밴드 원의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9077님께서 정답 1번 너하고 나하고 서로의 한마음을 모아서 정 나눠서 칭찬합니다. 0808님께서 기독교 CCM 송처럼 밝고 경쾌한 국악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예쁜 피드백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국악 콘텐츠 제작소 중흥 실험실에서 너영나영의 정말 너무도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멋진 실험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9077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성함과 주소 샵 0301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도의 강원도 아리랑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장구 장단 하나 들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땀띠의 땀띠 풍류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분입니다. 예전 광고 중에 배우 한석규 씨가 스님과 대나무 숲속을 걷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멘트했던 통신사 광고 기억나세요? 요즘 다시 그때 그 한석규가 TV 광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통신사 광고를 삼성전자가 오마주한 건데요. 통신사 공식 유튜브와 쇼츠까지 무려 4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변함없는 한석규를 보니 나도 젊어진 것 같다. 세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감성이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정현 씨가 나온 통신사 광고 중 잘자 내 꿈꿔 이 광고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도 추억의 광고 아직도 생각나는 광고 있으시죠?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하나가 왔는데요. 1078님께서 어제 인방울 국악제에 다녀왔는데요. 처음이라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 못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더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첫 무대라 더 긴장하셨나 봐요. 그런데 무대에 섰다는 그 경험 자체가 값진 거니까요. 오늘 아쉬움 잘 담아두셨다가 다음 무대에서 꼭 후회 없이 실력 발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다는 뜻이겠죠? 오늘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도 마음 한편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오늘의 아쉬움이 다음에는 분명 더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에 똑바로 걷기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오늘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 오디세이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젠데이아의 상반된 매력이 돋보이는 대표작 두 편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 젠데이아가 출연한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과 웅장한 대서사시 듄 시리즈입니다. 네. 오는 9월 9일에는요 또 젠데이아의 또 다른 출연작 더 드라마라는 영화가 국내 개봉하는데요. 오디세이에 함께 출연했던 로버트 패틴슨과의 호흡이 기대되는 그런 영화예요. 정말 젠데이아 요즘 가장 바쁜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이 젠데이아의 그 매력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0: 네, 진짜 이제는 어딜 틀어도 계속 젠데이아가 나와요.
1: 맞아요.
0: 자, 먼저 위대한 쇼맨 소개를 받아볼까요?
1: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해서 국내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뮤지컬 영화죠. 위대한 쇼맨은 19세기 가난한 야망가 반엄이라는 인물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던 인물들을 한데 모아 화려한 서커스 공연을 성공시키면서 부와 명성을 얻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상류층의 인정을 쫓다가 그 과욕으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동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젠데이아가 연기한 앤 휠러라는 캐릭터는 공중근해를 타는 고개사인데요. 유색인종이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이 이중의 편견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죠. 이 캐릭터는 단지 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서커스 무대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요. 서커스단 내부에 장애가 있거나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타자화된 인물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엄성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젠데이아는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강렬한 이미지와 매력을 시작으로요. 이후에 큰 상업 영화에 연달아 캐스팅되기도 했죠.
0: 앤 휠러라는 인물이 잭 에프론이 연기한 필립 칼라일과 그 나누는 러브스토리가 참 아련했던 네.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작품 내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나요?
1: 이 주인공 휴잭맨이 연기한 이 반엄의 성공 신화 서사와는 별개로 펼쳐지는 부수적인 그 서사의

주인공들이죠. 필립은 백인 상류층 출신의 극장업자로서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앵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네. 이 19세기의 신분제와 또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어떤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이 두 사람이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적 시선에 갇혀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앤의 방어적인 태도와 또 이것을 깨트리고 기꺼이

0: 타면서 Rewrite the Stars라는 곡을 함께 부르는 장면인데요. 네. 이 장면은 와이어 액션과 뮤지컬 연출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역이나 3D 그 그래픽을 최소화하고요. 젠데이와 잭 에프론이 수개월 동안 직접 훈련해서 연기한 실사 와이어 씬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밧줄과 링에 의존해서요. 공중에서 서로를 향해서 날아오르고 회전하는 그 동선은 어떤 신분격차로 인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상황을 이런 물리적 공감감으로 움직임으로 시각화한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고개사 역할을 맡은 젠데이아의 이 액션이나 음악적 표현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0: 네. 그래서 젠데이아는 어릴 적부터 댄서로 활동한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연성과 신체 제어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와이어에 매달린 채로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또 상대방과의 어떤 연기 호흡, 어떤 손짓 하나에 어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완벽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중에서 서로를 놓쳤다가 다시 잡는 이 포옹 동작은 네. 이 흘러나오는 노래의 절정, 하이라이트와 맞아떨어지면서 이 신체 연기가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라이브감, 생생함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그런 명장면으로 완성시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따가 이 장면에서 젠데이아와 잭 에프론이 부른 곡 Rewrite the Stars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영화 속의 화려한 의상 연출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 젠데이아의 피부색과 정말 잘 어울리는 헤어 그리고 의상 연출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과 장점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앤의 서커스 의상은 핑크빛 가발과도 빛나는 자수가 새겨진 네오타드로 대표할 수가 있죠. 네, 상류층의 답답한 코르셋으로 얽매인 검정 드레스와 대비되는 굉장히 자유롭고 역동적인 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특히 색감적으로 봤을 때 보라색과 핑크색의 이 화려한 색감은 이 무대 위에서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이 무대 위에서만 허용되는 그녀의 자유를 시각적으로 한층 잘 드러내 보입니다.
1: 네. 이 작품이 젠데이아 배우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 영화 전까지는 그간의 아역스타 이미지라는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컸어요. 네네. 그런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영화 배우로 이제 안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단순히 연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화려한 안무, 고난도의 액션, 노래, 또 깊은 감정 연기까지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젊은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높은데요.
1: 맞아요.
0: 특히 이 위대한 쇼맨에서 보여준 액션 연기는 이외에 뭐 잘 아시는 스파이더맨이나 그리고 듄 시리즈의 캐스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1: 진짜 어떤 배우가 서커스를 하겠어요. 정말 유연함과 평소에 그런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지 않았나, 준비된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1: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영화 위대한 쇼맨 OST입니다. 릴라이트 더 스타 듣겠습니다.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영화 위대한 쇼맨 OST인 릴라이트 더 스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김수진 영화연구가가 선정한 젠데이아 영화 두 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듄이죠.
2: 네.
1: 저는 진짜 듄을 두 번이나 봤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2: 심오한 그런 또 SF 영화긴 하죠.
1: 많은 분들이 봐도 모르지만 몰라도 볼만한 영화라고 꼽는 영화라고.
2: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수진님 소개해 주신다기에 아, 잘 들어봐야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먼저 듄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 영화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건 파트 1, 파트 2죠. 파트
1: 맞아요.
2: 1이 이제 2021년에 이제 개봉이 됐고 파트 2는 2024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모래 행성이라는 아라키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데 네. 그곳에 있는 귀중한 자원인 스파이스를 둘러싼 가문들의 비극적 음모 속에서 주인공 폴이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폴이라는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전사로서 거듭나는 거대한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젠데이아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요. 찬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아라키스 행성에 원주민이 있어요. 이 원주민인 프레멘 부족의 강인한 전사이자 주인공 폴의 운명적인 연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거든요.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좀 다소 수동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캐릭터였는데 드니 빌레브 감독 버전의 이번 영화 듄에서는요. 이 종교적 광신주의가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종교적 광신주의를 경계하면서 끝까지 부족의 독립과 사막의 가치를 지키려는 아주 주체적인 전사로 각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전사 역할을 젠데이아가 잘 소화해줬죠.
1: 네. 분량이 작았나? 너무 존재감이 커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듄 파트 1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적었는데 파트 2로 넘어가면서 비중과 연출이 또 크게 달라졌다고 그래요?
2: 네, 그 파트 1에서 이 찬이라는 캐릭터는 이 주인공 폴의 꿈과 환영 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면서 예언자로서만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파트 2에서는 이 서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되죠. 폴이 아라키스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는 스승이면서 또 사랑하는 연인이면서 또 동시에 폴이 대가문들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일종의 이제 예수와 같은 구원자로 추앙받으면서

0: 길을 잃고 헤맬 때 유일하게 그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인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2의 마지막 장면에서 찬이가 이 사랑하는 연인 포를 두고 홀로 떠나는 장면은 정말 강렬한 잔상을 남기는데요. 네. 사랑 대신 이 권력을 선택한 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선택이었죠. 파트 2의 가장 큰 감정적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파트 3의 내용이 정말 더 기대되는 그런 결말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이 파트 3가 드디어 올해 연말에 개봉된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둔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 연말 정말 언제 오니 하고 많이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다 확장된 서사에서의 이 젠데이아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1: 네. 이 영화에서 또 젠데이아의 연기는 또 어떤가요?
0: 이 찬이라는 캐릭터를 표현을 할 때 그 젠데이아의 표정과 눈빛 연기가 이 드니 빌레브 감독 특유의 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젠데이아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이 노을빛을 통해서 깊은 음영감을 극대화해서 더욱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발산시켰죠. 또 젠데이아의 어떤 미세한 찌푸림이나 입술의 떨림을 포착을 해서 많은 대사가 없어도 이 찬이라는 캐릭터가 안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보여준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절제된 그런 표현력들이 지금 상영 중인 오디세이 안에 이 아테네 여신의 모습으로 또 이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1: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그 SNS 밈을 작용한 오디세이 연기가 네. 듄 젠데이아랑 오디세이 젠데이가 되게 겹친다. 네. 밈을 또 자아냈지 않은데 또 그만큼 젠데이아가 정말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 설정상 사막이 배경입니다. 이 극한 환경 속에서 젠데이아의 액션 연출 어땠나요?
0: 이 프레임엔 부족들이 입는 사막복이 있어요. 증류복인데 이것을 이제 입은 젠데이아의 모습은 굉장히 사막 환경에 완벽히 동기화된 전세 어떤 이 신체성을 보여주는데요. 네. 모래바람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마치 일본 영화 속의 닌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암살자적스러운 이 제스처와 단검을 또 사용을 하거든요. 네. 격투씬에서 는 굉장히 어떤 둔탁한 힘보다는 날렵하고 사나운 그런 생존 본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먼지 가득한 부채색의 사막 풍경 속에서 이 젠데이아만의 카리스마 있는 신체 비율과 또 날카로운 눈빛이 정말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고 있죠. 이 영화 속에서. 네. 또 한국으로 치면 최근 개봉한 이 호프에서의 열혈 액션 연기를 선보였던 정우현 배우의 어떤 길쭉한 신체와 네. 시원시원한 그런 액션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참 몸을 잘 쓰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한 쇼맨의 앤 휠러와 그리고 또 듄의 찬이 이 두 캐릭터를 비교해볼 때 또 젠데이라는 연기자의 스펙트럼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0: 예,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쇼맨에서는 이 공중을 가르는 이 화려함과 음악적 에너지를 통해 어떤 배우의 신체적 리듬감을 폭발시켰다면 준에서는 극도로 절제된 정적인 미학 속에서 캐릭터의 강인한 주체성과 또 시대를 간통하는 고뇌를 눈빛 하나로 표현을 해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정말 이 스펙터클한 상업 뮤지컬에서부터 묵직한 서사시까지 모두 자신의 색깔로 흡수해내는 이 젠데이아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또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이 오디세이를 기점으로 아까 밈 말씀하셨지만 네네. 국내나 해외 할 거 없이 젠데이아의 연기가 정말 복붙한 것처럼 맞아요. 어떤 작품이든 똑같다는 그런 어떤 비판 아닌 비판이 있기도 해요.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배우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보다는 비슷한 캐릭터로 계속 이미지 캐스팅이 되는 경향이 강한 배우기도 하고 네. 또 감독의 연출 방향 성향성의 영향이 좀 더 배우보다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이든 똑같아 보인다는 것은 그 배우만의 개성이 원체에 진짜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쨌든 아직 젊은 배우다 보니 이런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을 수용을 해서 더 성장할 텐데 이 젠데이아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1: 네. 참 이제 그 정우현 배우처럼요. 뭔가 되게 여배우 하면은 그 여배우의 특유의 미모로 평가되는 편이 많은데 이제 이런 뭐랄까요? 유니크하다라는 표현.

0: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펼칠지 계속 계속 기대가 되는 배우인데요.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
0: 내주시죠.
1: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주인공 반업 역을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1번 브래들리 쿠퍼, 2번 휴잭맨.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 네. 제가 배우 이름을 얘기 안 했던가요? 그럼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0: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이 인물이 연기한 작품, 큰 작품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액션도 많으시고. 아,
1: 네.
0: 뭐라 말하기 어려운 힌트인데, 이 포스터가 되게 인상에 남거든요. 그 포스터를 생각하면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쇼맨에서 주인공 맡은 배우는요, 1번 브래들리 쿠퍼, 2번 휴 잭맨입니다. 아시는 분 얼른 빨리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요, 케알라세틀의 This Is Me 듣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 키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0808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함춘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막차 듣겠습니다.

함춘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막차 그리고 김상훈의 할인 작은 물의 태평가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기다리는 영화제죠.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6일 개막합니다. 올해 부국제는 세계적인 거장과 글로벌 톱스타의 대거 내한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배우이자 연출가인 매기 질렌할,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양자경, 프랑스 대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방문하고요. 그 외에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해외 거장 감독들과 국내 대표 연출가인 이창동, 나홍진, 김지훈 감독도 총 출동합니다. 전체 상영작 수 역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고 하니까요. 부산국제영화제 가실 분은 프로그램들 자세히 살펴보시고 영화인들의 축제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프롬 310의 개면가락 도들이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우리 속담 중에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때로는 새치의 혀가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니 우린 항상 혀를 놀리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어지는 말들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해야 할 때, 할 수 있을 때, 망설이느라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을 때보다 밖으로 내뱉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이런 말들은 묵히지 말고 오늘도 아낌없이 말해야겠죠?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이냐 토화동을 가고 들랑

나서보니 계란

이때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박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호를 못 보오니 적포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 뒤 각도 각 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낮에 우롱촌 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두에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제양을제 도하동 사람들도 심소주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 타루비를 세웠는디 피물에 허여스되

집행막

0: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중 추월만정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 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보내주신 사연 중에 축제에 관련된 사연이 많았는데요. 6186님. 안녕하세요. 며칠 후 광주는 인방울 국악제 한대요.

안녕하세요. 서울광장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양양 고추축제가 열려 고추를 구입하고 왔어요. 아이, 그러시군요. 농가에게는 소득 증대가 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좋았어요. 무더운 날씨였지만 인파 속에 고춧가루 10kg나 구입했는데 김장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고추에 관한 민요나 판소리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효주의 소리, 경기 작가 추린가입니다. 처음 노래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풋고추 절이김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흠겹고 재미있는 노랫말이 있으니까요.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효주의 소리, 경기 작가, 출인가 감상하셨습니다. 0808님의 신청곡 어떠셨나요? 풋고추 절이김치. 재미있는 가사가 많이 들어있었죠? 애천장님 사연 덕분에 재미있는 민요 찾아 들려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김선구 외 여러분의 산조 연주, 서영석류 해금산조 병주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원래 대금의 명인이셨죠. 서영석류 대금산조는 대금 전공자들이 전승하여 많이 불리는 산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영석류 해금산조도 80년대경 새롭게 구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승의 맥을 잇고 있어요. 오늘은 김선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 흙 뭐야? 아, 우리 조선 땅은 팔도강산인데 아, 어째 우리 미녀는 대등분이 됐다냐?
1: 아따, 우리 형님 복습을 겁나게 열심히 하셨소니 평안도랑 황해도 묶어서 서더미녀. 아, 저 함경도부터 강원도 경상도까지 싹 다 묶어서 동도미녀. 아, 그리고 우리 전라도랑 충청도 일부가 남도미녀. 아, 또 경기도랑 충청도 일부는 경기미녀. 아, 이렇게 토리가 같은 권역끼리 묶어놓은 게 아, 내등분이 됐지라. 헌디 이 넷이 다가 아니어라. 아직 하나가 남았단겨.
0: 뭐셔? 아, 뭐가 또 남았단겨?
1: 아따, 저 바다 건너 제주도가 남았지라. 아, 제주에는 겁나 많은 미녀가 있어요. 아, 그걸 빼먹으면 안 되지라, 형님.
0: 오호라. 아이, 그럼 그 저번에 내가 갔던 그 제주 말이야. 아이, 그래. 그 제주 미녀는 아, 무슨 토리인지 알아보게. 얼른 그 저기 풍녀 사전 좀 딱 펼쳐놔봐라잉.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흥보 씨가 잘 정리해준 것처럼 우리나라 미녀는 경기미녀, 서더미녀, 남도미녀, 동부미녀, 그리고 제주미녀까지 총 다섯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기미녀는 경토리, 서도미녀는 수심가토리, 남도미녀는 육자배기토리, 동부미녀는 메나리토리, 이렇게 각 권역을 대표하는 토리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이지만 제주미녀만큼은 대표할 만한 토리가 따로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려온 미녀들에는 어느 한 가지 선법이 두드러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음조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주 민요만의 특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랫말에 쓰인 제주 사투리에서도 제주 민요만의 독특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고요. 장구 같은 정식 악기 대신 물길러 다닐 때 쓰는 허벅을 두드리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놓고 장단을 맞추는 등 즉석 향토악기가 장단악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주 민요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제주민요 강문희의 여러분의 소리 삼마둥둥 감상하셨습니다. 삼마둥둥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해 내려오는 삼마둥둥 사랑가의 후렴구로요. 남녀 사랑을 알리는 민요였어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리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가야금의 최문진 1위 양치 줄풍류 중 뒷풍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태평가. 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0808님, 정답 태평가. 가사처럼 짜증을 내면 뭐해요. 반성할 것은 고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 신명나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808님. 그리고 전영민님도 보내주셨어요. 태평가 말벌 잡고 있습니다. 벌꿀을 다 잡아먹네요. 아, 말벌이 벌꿀을 잡아먹나요? 아, 그랬군요. 쏘이지 않게 우리 전영민님 조심하시고요.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태평가 송소희. 그리고 3401님, 송소희 태평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윤윤석 왜 여러분의 연주, 철아쟁 시나이입니다. 보통 아쟁은 활로 그어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이죠. 하지만 철로 된 줄을 쓰는 아쟁은 활로 타지 않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듯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그런 악기예요. 마치 중후한 저음 철가야금처럼 소리를 내는 멋진 악기랍니다. 오늘은 활로 소리를 내는 아쟁과 뜯어서 소리를 내는 철아쟁 등 다양한 소리의 합을 시나이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할 분은 광주가 낳은 큰 소리꾼, 국가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셨던 성창순 명창입니다. 1934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명창 성원목의 딸로 태어난 성창순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며 성장했는데요. 소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소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면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명창 공기남에게 데려가 소리를 배우게 합니다. 성창순의 예술혼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공기남에게서 소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타고난 재능보다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후 조선 창극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예인의 길에 들어섰고 김소희, 김연수, 정흥민, 박녹주, 정권진 등 당대 최고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판소리 다섯 바탕을 두루 익혔습니다. 특히 박녹주에게 배운 흥보가는 성창순의 소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는데요. 안양 삼막사에서 박녹주와 100일 동안 흥보가를 집중적으로 연마했다는 일화는 그의 소리 공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대목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성창순이 국악계의 이름을 크게 알린 것은 1968년 전국 명창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여성 국극단 동인회에서 활동하며 전국을 순회했고 판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죠. 무대 경험을 쌓으며 성창순의 소리는 점점 깊어졌고요. 힘찬 성음과 섬세한 표현력,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갖춘 독자적인 소리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1991년 성창순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 심청가와 춘향가를 공연하고 이듬해 도쿄에서 심청가를 공연합니다.

평가를 공연한 등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판소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전통 예술이 아니라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공연 예술임을 보여준 것이죠. 성창수는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2010년 전남 보성에 판소리 전승환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또한 광주시립국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창극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었죠. 2016년 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예술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2017년 1월 5일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무대와 교육 현장을 올곧게 지키며 이어가셨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국의 무대를 누비며 세계의 무대까지 판소리를 전했던 성창순. 그의 소리는 이제 제자들의 소리와 기록으로 이어지며 광주가 품어낸 또 한 명의 위대한 명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

있겠소. 흥부가 화를 내면 가까보구나 이 사람아.

쪽에 놓고 보니 왠갓 비단이 나오겠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대단 떨명 존더 경주인데 천하영화룡단 사해가 분분조란 헌유되고 함성우영초단 국리를 스르르르 치니 태평근군 대운단 윤부탈령 지어놓고 주기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연 박인상 머루다래 보도문 화려한 천성만 아방창 풍여품 문호 화초단 꽃섭 불적까지 얼큰 넌 출문 대모

이르소 인본대 워홀로 간지어 국수 공방의 상사다 주월 청마공단이여 심신궁국숭인간에 부석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주사 북이 달한

서서.

0: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복이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디까?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무장 쪽으로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소?
1: 나는 그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0: 영감은 요리가 꿈에 있겄소? 입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1: 흥부가 흑공단으로 먼저 꾸며보란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끈, 흑공단 조구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보선, 흑공단 단

저고리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 치마 송아색 단에 송아색 고쟁이 송아색 속속고 송아색 버섯 송아색으로 수가를 들고 어떤가 날 보소 할인 없는 꾀꼬리 같네 영감은 요

눈을 놓아 내담을 치고

으응!

성창순의 소리, 흥보가중 박타령.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대금의 노부영, 청성 자진한 잎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축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과일 가게에 가면 반가운 과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달콤한 무화과인데요. 인류가 재배해온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라는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실은 꽃을 가득 품고 있는 과일이란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열매의 껍질은 사실 꽃받침이고 그 안에 달콤한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부 꽃이라고 하네요. 무화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누구보다 풍성한 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 겉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무화과처럼 판소리도 수백 년을 이어온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켜켜이 품고 있는 예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그 속 깊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은 단가 대장부한입니다. 대장부한은 명승고적을 찾아 유람하고 여러 영웅 호걸들과 미인들을 만나서 논일다가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부 허랑하여 부귀 공명을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녀로 승지강산 유람할제 이렇게 시작하는 대장부한을 오늘은 1931년 빅터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이소향 명창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단가 대장부한 소리의 이소향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대장부한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이소양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녹음된 단가로 화려한 수성반주로 이루어진 곡이었는데요. 이소양 명창은 가야금 병창도 잘했기 때문에 연주 중 들려온 가야금 소리는 이소양 명창이 직접 타면서 부른 게 아닌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1905년에 태어난 이소양 명창은 어려서 가야금과 소리의 기초를 당시 경주 권번에 있던 강태홍 선생에게 배우면서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함흥의 발룡 권번에서 정남희에게 가야금 병창을 수학했고요. 서울에 온 이후 조선 권번의 기적을 두고 김세준, 정원섭, 지용구, 한성준 등과 함께 활동한 명창이기도 합니다. 소리의 내공이 무척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던 단가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궁가 중 수궁흥미 대목으로 저와 함께 진양조 장단에 맞추어 추임새를 해보시겠습니다. 별주부가 토끼의 산속 생활에 여덟 번의 죽을 위기가 있다고 전하자 토끼는 무색해하며 그럼 수궁 흥미는 어떠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별주부의 과장 섞인 수궁 자랑입니다. 우리 수궁 별천지라 이렇게 시작해서 근엄하게 화려한 수궁 풍경과 태평 성대를 노래한 후 적벽강의 소자첨, 채석강의 이태백, 진시황과 한무제도 이런 흥미를 알았으면 이 세상에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수궁가중 수궁흥미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의 정화영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우리 수궁
0: 에이
1: 별천지라
0: 시고
1: 천양지간의 행의 최대고 만물지중의 신우 최영이라
0: 지
1: 오이비

0: 대나가 정역한 집을 잇고 유리기도 방조처
1: 그렇지
0: 조란 하와이 바로 소상언니 우리 왕치 허라 만요 그 예하고
1: 시고

0: 아니요. 불러줘 불사약을 심포롱 먹은 후에 지흥이 도도 허리정 정뼈강 소재 정완 채석강 대배흥이 이와서를 없으면 이 세상에 왜 있으리? 태양은 진시황과 꽃소라든 한무제도 이런 재미를 알았은걸. 이 세상에 있을 송가 환란 세상을 타버리고 두 선생도 수궁을 강요한 헐 식무현 정유의 좋은 벼슬을 할 것이오.
1: 그렇지.
0: 민미색을 밤낮으로

0: 아들 귀변을 내놨더니 토끼가 딱 돌려가지고 할 일 없이 별주부 따라 수국을 들어가는디.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수궁가 중 수궁흥미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조통달, 복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수궁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고 미색과 풍류에 묻혀 만세 동락을 할 것이라며 유혹을 했습니다. 진양조로 별주부의 수궁자랑 들어보셨는데요. 별주부의 입장에서는 토끼를 데려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이 되는 장면이라 어쩌면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통달 명창은 박초월 명창에게 수궁가 흥보가를 배웠는데요. 특히 수궁가는 임방울 명창에게도 배워서 조화로운 멋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수궁을 가기로 결정하고 별주부를 따라가던 토끼에게 여우가 나타나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걱정하는 토끼와 함께 가느니 마느니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조통달 명창의 소리로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궁가 중 여우 만류 대목부터 강가 당도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자리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 노릇 뒤에서 깡짱깡짱 올라서 별을 내려갈지 건너 산바위 등에 여실한 놈이 난이며 여봐라 토끼야 와예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으로 가느냐 나를 주 따로 벼슬으로 간다 허허 자시시르쓴 놈 불쌍 다저 태공아 농어란 이름을 알자 무자만은 고인지르기를

아버지야. 떠니 저지경이 웬일이야. 옛말을 못 들었나 칼잘선한 유행형계 역수간 몸을 뿌리 장사일 어제 못하고 천초원한 초해왕도 진부간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하였구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랑 그런 데는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느니라.

아이 그렇지 않아도 토끼라님이 따라가면서도 껄쩍지근해가고 따라가는데 여시라님이 딱 이렇게 아따 뜨거라 여보시오 별주. 아마트라면 큰일 날 뻔했어. 에이 큰일 날 뻔했어. 나 안 갈 테니 당신은 이제 잘 가시오. 아 안 간다 오니 별주 뭐 기가 막혀. 여보 태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 여시라는 심술이는 알고 그런가 모르겠어. 여시 심술이 어쨌다는 말씀이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실상은 내가 육지 온 지가 여러 날 되었어. 맨 처음 저 여시라는 걸 만나가지고 에이?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감교한 저놈 심술을 불가근하겠기 안 된다고 딱 잡아 뛰었더니 말이오. 아,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뛰어버리고 지가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게 시방. 에이?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종알 꾸르르르르 다 여보시오 탕소리는 빼시오. 어쨌든 저놈 심술이 그렇게는 그렇습니다. 에이? 아 근데 대관절 여기서 수국이 얼마나 돼요? 자라가 다시 구변을 내는데 수궁 절이에요.

가보았고 이수부강대웅도 물랑따라 입질을 오고 한계도 재앙 쏙 돌아는 한건장군 시도 소한따라 한중가서 대장단에 앉았으니 그 선생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공원 들어가면 좋은 변서를 올 것이 염려 말로 따르갑시 그러면 갑시 강상을 바라보니 도유 누구든 난 해는 한가은 조강봉 봉월실도 가는 벤지 신기장관 뼉 파상거 왕들을 하던 거루뱅이 오상연 올속에 덤상공 노던뱅가 동상 진리탄으로 음계하룡 낚시뱅이 양양 장판돈이나 그선 쓰쓰는 구가구 줄이었네 소소유봉 양안괴는 설비운을 저기로가 니원도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예가르그냐 동증으로 오갈리야더냐 가이지마을 오 개장관 머물러

0: 돌들 폭디한 소공 열리 내가 들어가더라고 우리 원지맥 무전우 그 말 조금 존예다오 잔말을 하고 내려갈 적에 그날 사말고 봉우리 사나워 물결이 와루루루루루 출렁 쉐 뒤둥거리와 서울로라니 물결이 와루루루루 출렁 출렁 토끼라니 물을 딱 보더니만 아따 뜨거라 점을 좀 보소 아이고 여보시오 별주부 내 점을 속에 들어가서 용화에 된다도 나는 못 가겠어 아 이놈이 따따단 양지 쪽을 찾아가더니 지 몸뚱아리를 김지상 받듯 딱 받고는 지 낯짝을 반찬 또 막 떼작거리듯 떼작 떼작 떼작 하고 별주부가 딱 보더니 얼마나 부해가 나니 에이 시레비 아들로만 이놈아 아이 아 너 벼슬으로 가자는데 용당지 뒷줄 자체들 자체놓고는 아니 꼽사실은 모르겠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을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서 동당동당 하고 놀며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죠 자 대공 나는 가오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고 내 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수가 있어 이. 저기 저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내 뒷발을 정거부와 목물짐은 가되 더 깊으면 안 갈라요 글랑거려 이름이 이끼하는 지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이 알지.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 아닌가. 편지연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도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도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러면 염노하네. 동네로 따로하네. 나 좀 살려라. 야 이놈아 똥내려면 물에다 똥 누워라. 아이고 이놈아 물에다 똥 넣으면 벼락 맞는다더라 저런 씨레 죽일 놈이 있는가 아 이놈아 그러면 사공들은 벼락 맞다 볼일 못 보게야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 저 뒤지는 뭘 놓을 것이냐 저런 연병을 놓 아이 물속에서 오면 뒤지가 있냐 그냥 훌렁훌렁훌렁 씻어버리라 이놈 그리고 아가리 벌리지 마라 이. 아가리 짬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고 혹시 간 녹을란가 몰라 이. 아이 이 촌놈아 이놈아 이. 아유 소상 발경 구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가? 잘해든 그 좁은 데가 납작 없어가지고 소상 발경 구경으로 하는데 꼭 이렇듯 들어가던 것이었다.
1: 수군가 중 여우 만류하는 대목부터 강가에 당도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2: 정하에게 가는 세월 정둘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심청전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이 대목은 뺑덕이네가 신봉사를 버리고 도망하는 대목으로 심청전 중 가장 해악적인 대목인데요. 오늘은 명배우 서정금, 남상일, 김학용 씨가 출연했던 KBS 국악 한마당 방송 장면으로 소리꾼의 젊은 시절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극 심청전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뺑덕이네 서정금, 신봉사의 김학용, 황봉사의 남상일입니다.

0: 뺑댕이네.
1: 아우.
0: 뺑댕이네.
1: 예?
0: 나 이 고을 사또가 나 좀 보자고 해서 관가 좀 갔다 올라온 게.
1: 그래요.
0: 자네는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뻘뻘거리고 좀 돌아다니지 마.
1: 응.
0: 알았지?
1: 아,
0: 집에 가만히 있어.
1: 예.
0: 어.
1: 아따. 가이? 갔다 와이? 가. 가. 가. 가. 갔네. 가서 영혼이 오지 말아라. 영혼이 오지 말아야 돼. 재미가 없네. 어, 날도 춥고 가슴도 춥고 미치겠네. 이 밀려드는 이 그리움? 이런 건 뭘까? 아, 추울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 황봉사. 잊혀질 만은 뭐도 생각나고 미치겠네. 아, 있을 때.

0: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1: 아마요.
0: 또 우리 TV로 시청하시는 국악 한마당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을 그냥 물묻은 바가지에 깨가 딱딱딱 달라붙듯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1: 복 많이 받으시라고.
0: 시그라 경을 한번 읽어보는 뒤 축원 덕담경이든가 보더라.
1: 박수를 한번 이럴 때 오신다.

날 여기에 오신 분들 1원짜리 오고 하면 10원짜리가 생기죠. 10원짜리 요구하면 100원짜리가 생기고 100원짜리 요구하면 1000원짜리가 생기고 1000원짜리 요구하면 만원짜리가 생기고 만원짜리를 요구하면 억조만원이 생겨주게 도와주고

0: 고만해. 오? 어이, 뺑. 어? 저 안에 어? 심승호님 계시는가?
1: 없지.
0: 들어가세요.
1: 들어갈까?
0: 들어가.
2: 왔어.
0: 어이, 뺑.
1: 야, 야.
0: 이 사람이 어디 나가니 말라고 했더니. 아, 뺑. 뺑, 여기네.
1: 예, 예. 예, 나 여기 있어요.
0: 저 다름이 아니라 이 고을 사또가 말씀하시기를 황제께서 유놈을 내리시기를 천하배 저 맹인 잔치를 하는디 그 중에 유식한 맹인은 저거 벼슬도 주고
1: 벼슬?
0: 집 없는 저거 사람은 집도 주고
1: 뭐지?
0: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쯤해준다니 자네 소견이 어떻는가?
1: 내 소견이고 뭐시고 간에 당장에 집과 그냥 살림살이 저장 잡히고 어서 당장 떠나. 당장 떠나.
0: 저장 잡힐 거 없고 관가에서 노잣돈 하라고 돈 준 것 갖고 올라가세요.
1: 오메. 괜찮다. 영가 근데 요 돈 너무 좋은데 말이여. 우리만 가?
0: 아 그럼 우리만 가지 뭐 싹분 사갖고 가.
1: 아이 우리만 가면 저 심심한게 저 건너에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0: 작은 황실한 녀석?
1: 예.
0: 안 돼야.
1: 왜 어째 사더라?
0: 그놈이 여간 우먹은 놈이.
1: 아이 저 우먹은 놈은 뭐 저 우먹은 놈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간디?
0: 아무리 상관이 없다 해도 옛말에 이르기를 10벌 지목이란 말 있어.
1: 10번이 아니고 요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싫어 그냥.
0: 우리 뺑뺑이래는 백년아 그럴 것이구만. 그러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1: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신봉사가 말이요. 황성 맹인잔치가 있다고 지금 가자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황을 내가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데리러 가는 길이요.
1: 아, 나도 이제 황성 맹인잔치를 가야 쓰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뺑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데리러 가는 길은 잠깐.
0: 어머나?
1: 좋은 수가 있다.
0: 뭔 수요?
1: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0: 가다가?
1: 주막에서 자다가
0: 자다가?
1: 도짜망짜
2: 도짜망짜 도짜망짜 도짜망짜
0: 도짜망짜 도망가자.
1: 도망가자.
0: 어메 잘생긴지 말았더니 이 머리까지 겨버리고만.
1: 어이 뺑겨 손 좀 잠깐 줘봐.
0: 왜 왜?
1: 이 안에 너 있다?
0: 어, 몰라 몰라 이 그지 같은 봉사. 아 어, 몰라.
1: 그게 최선입니까?
0: 최선이야 최선이요. 가만 있어봐. 어, 저, 저. 먼저 갈란게 어, 최선 가. 최선을 다해서 오도록 해.
1: 어서 가.
0: 나 가네. 나 가.
1: 어서 가.
0: 영감 어이. 다녀왔어.
3: 갔다 왔는가?
0: 예, 다녀왔어.
3: 그 녀의 자식 집에 있던가?
0: 아우,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고 영감이 시킨 대로 문 밖에서니 황봉사 우리 심생원이 항상 맹인잔치 함께 가자고 오랍대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팽 와버려.
3: 잘했네. 그 녀석 집에 있으면 금방
1: 심생원님 오래. 계십니까?
3: 왔다. 그 녀의 자식 빨리도 왔다. 참. 내가 미안하게 됐네. 이리 와.
1: 네.
3: 황.
1: 예.
3: 자네 황성 맹인잔치 들었지?
1: 예 들었어. 아, 아.
3: 우리 둘이만 가면 심심도 할 겸 네. 댐배 때 심부름 요강 심부름도 할 겸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이렇게 분류로 왔네. 같이 올라가세. 어이 황. 황.
1: 예?
3: 내 말 들었는가?
1: 아, 뭔 말씀을 알아듣게 하셔야죠.
3: 엄마 요 녀석 좀 보소. 아 눈구녕까지 뭔 놈이 그냥 귓구녕까지 퍼먹었네요. 잘 들어 이놈아.
1: 예.
3: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는디 댐배 때 심부름 요거 요강 심부름 하면 따라갈 거냐고.
1: 어, 아니 잠깐 그런 게 말씀을 따라오세요.
3: 뭔 말씀을?
1: 심성원님이 내 댐배 때 심부름을 헌단 말씀이요. 내가 심성원님 댐배 때 심부름을 허시신단 말씀이요.
3: 얘다 이 불란들놈 같으라고. 늙은 사람이 젊은 놈 댐배 때 심부름을 해?
1: 안 가요.
3: 되지, 안, 안 가?
1: 안 가요.
3: 오지 마, 이놈아.
1: 내가 지금 굿판이 지금 열댓 개가 넘게 잡혀져 있는데 안 가요, 안 가.
3: 오지 마. 우리끼리 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 보자.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
3: 올라가. 올라간다.
1: 100분 쇼를
3: 하는 거야. 아, 너무
1: 가버려.

해요. 알뜰하고 간간한 여관 거리에 짝이

장극 심청전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뺑덕이네의 서정금, 신봉사에는 김학용, 황봉사는 남상일이었습니다.

0: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려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하면 포함되는 여러 장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소리는 흔히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다섯 바탕의 전통 판소리를 일컫는데요.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무형유산이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열두 바탕의 소리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병강세가 옹고집타령, 배비장타령, 장기타령, 무수기타령, 가짜 신선타령 등은 예전에는 불렀지만 지금은 창이 사라지고 소설본으로만 남거나 이마저도 없는 작품들입니다. 아마도 작품의 완성도나 주제에 따라 청중들이 즐겨 듣고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 살아남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판소리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노래한 작품 외에도 판소리에 포함되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단가, 가야금 병창, 창극, 남도민요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판소리적인 창법을 쓰는 노래들인데요. 단가는 짧은 서정적인 노래를 판소리 본사가 앞에 부르며 목을 푸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 창법을 바탕으로 가야금으로 반주를 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주로 판소리 눈대목이나 단가, 민요 같은 것들을 부르지요. 창극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나누어 연기를 하는 것이고요. 남도민요는 남도 잡가라고도 하는데 일반 민요와 달리 판소리의 목과 성음을 주로 쓰기 때문에 주로 소리꾼들이 부릅니다. 요즘에는 창작 판소리가 구분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소리는 여러 장르로 파생되거나 영향을 맺고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예술인데요. 이런 장르들이 유파별로 또 연주자별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전승하고 있어서 그 예술 세계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판사에서도 여러분께 다양한 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야금 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띄워드립니다. 병창의 강정열, 장고의 이성근입니다.
2: 예, 춘향아, 오늘 밤은 너와 나와 사랑가로 즐겨보자.
3: 네.

0: 오늘 밤에 가면은
1: 내일 밤에 또 오죠.
0: 1년이면 몇 밤이고?
1: 365밤이죠.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날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사인 사랑 사랑 사랑 긴긴 사랑 대천 같이 긴긴 사랑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사랑가였고요. 병창의 강정열, 장고의 이성근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노래도 열이 난 늘씬 꽁댕이 불똥 좌편 청산이요. 소생이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줘.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아찔아찔 흔들흔들 줄타기, 얼씨구 판소리와 두둠칫 입드럼의 신선한 만남, 밝고 맑은 동요와 멋지고 역동적인 사자 호랑이춤, 그리고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판굿까지 꿀꿀했던 일상에 역대급 꿀잼을 더해보세요. 줄광대 남창동, 어릿광대 남상동 형제, 소리꾼 이신예, 퍼커셔니스트 정준원,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연희점 추리가 함께합니다. 방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

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통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선목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에서는 응원하고 싶은 기특한 공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9살 최희정 어린이가 준비 중인 창현지단 최희정의 미산째 흥보가 무대입니다. 최희정 어린이는 어린 시절 국악을 전공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 소리를 접하고 그 멋에 푹 빠져 만 4살 때부터 유태평양 씨에게 흥보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이미 흥보가 전바탕 공부를 마쳤다고 하네요. 박초월에서 조통달, 유태평양, 최희정으로 이어지는 이 미산째 흥보가의 계보를 당차게 이어가고 있는 기특한 어린이 소리꾼이죠. 그동안의 공부를 발판 삼아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8일 대구의 봉산문화회관에서 흥보가 초입부터 제비노정기 대목까지 무려 1시간 반에 달하는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요는 시시하다며 판소리를 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최희정 어린이는 9살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정확한 발음과 멋스러운 성음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그동안 쌓아온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구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초등부 판소리 최우수상과 전국국악경연대회 학생부 가창부문 대상, 공주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 초등부 최우수상까지 어린 나이지만 대회마다 수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미래가 촉망되는 어린이 소리꾼으로 주목받았고요. 지난해에는 국립정동극장의 연희극 광대에서 당대 최고의 소리꾼 이동백 명창의 어린 시절인 아이 역을 맡아 나이를 뛰어넘는 소리와 연기를 인정받기도 했죠. 다채로운 활동으로 바쁘게 지냈던 최희정 어린이가 다시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완창 무대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요즘 공연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특한 최희정 어린이의 소리 한 대목 미리 만나보실까요? 제247회 영재 한음 국악회에서 불렀던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최희정 어린이입니다.

네.

0: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9월 8일 첫 단독 공연을 준비 중인 9살 꿈나무 소리꾼의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창현지단 최희정의 미산째 흥보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렸던 영재 한음 국악회에서 불렀던 심청가 눈뜨는 대목이었고요. 최희정 어린이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홀로 무대에 올라 당찬 소리를 들려주는 어린이지만 유태평양 선생님 앞에서는 부끄럼쟁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무대에 서는 모습을 선생님께 뽐내고 싶어 한다는 귀여운 이야기에 아직 순수한 어린이구나 싶어 빙긋이 웃음이 났습니다. 성인도 쉽지 않은 긴 시간의 공연에 도전하며 자신을 담금질하는 최희정 어린이를 최판사도 힘껏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심유나입니다. 얼씨구!
0: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정철호 신작 판소리 작품 중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열사가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민속학자였던 심우성 선생이 작사를 하고 당대 최고의 명창 명인들이 참여한 곡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의 상황을 다룬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위기 속에 분연히 나섰던 의병들의 삶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박동진 명창이 또 후반부에는 안양년 명창이 애끓는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사가 녹두장군 전봉준 보내드립니다. 작곡의 정철호, 작사에는 심우성, 소리에 박동진, 안양년, 북반주에는 김득수, 가야금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이리하여 임진 정유년 7년 전장이 끝이 났으나 우리의 피해와 희생은 말이 아니더라. 그러허되 조정의 신하들은 고륙상장 일삼다가 청나라 오랑캐에게 또다시 욕을 보니 민족의 수치가 이어들소냐. 서양의 열강도니 어세월을 넘나볼 때 북문이 소라

꼴이 이쯤 되니 기강을 개혁하고 외세에 대항코조 동학이 생겨나니 분노한 백성들은 다투어서 입교하느니라. 나라에서 두려워가지고 조교를 사형시키나 이때 조교 최시영 때 삼남에 퍼지더니 광제 청생 표방하고 동학혁명 일어나자 백성들이 합세함에 기세 충천장하더라. 고부군소 조병가업은 탐관오리의 표본이로다. 국민들이 원서인이 극도에 달하더니 독도장군 전북용시 그 사를 준비하고 고종임금 31년 정원이라 연락은 날 군화를 급수보고 조병감을 사살하니 양반들 혼비의 백성 아전까지 출행망이니 백성들이 환호 소리가 천지 진동한다. 삼남에서 동학교도 일시 호응하고 농민들이 가세하니 그 수요가 백만이라. 도각군 연설할지 덕설 읽고도 망하고 양반 육방관속 쥐구멍을 잡는구나. 나라에서 대경실세

거동부소 동학군을 지휘가며 백산침계 부안 정읍을 일시 몰아치고 고창부장을 점거하고 전주성을 깼다.

옷을 삼아 빛한 만의 상무가를 하니 천이 전장에 벌어졌구나. 귀하다 나라의 운명이 청국군대가 퇴패하야 대전이 함락되자 화평을 제유하고 초선간섭을 부

0: 열사가 녹두장군 전봉준 들어보셨습니다. 작곡의 정철호, 작사의 심우성, 소리의 박동진, 안양연이었고요. 연주에는 북반주의 김득수, 가야금의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임동식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5번째 시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렸던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심

0: 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지 심청가 안씨 맹인이 꿈을 해몽하는 대목부터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까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정권진, 복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1: 어쩌나 재발이지 마옵소서. 신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날 밤 동방 하초 호전몽을 꾸었구나. 신봉사 아침 일찍 일어나 수심개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안시맹인, 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내가 풀 속에 들어가 보이고 나무 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고 또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보니 이한 흉몽이오. 안시맹인, 해몽을 하는디 신지 바흔이 하나이기요.

흑금 장이 줘서 오늘 권례 들어가면 좋은 증념이 있으리다. 아니, 자열을 가봉이라니. 자열을 가봉이란 말은 참 천부당 만부당이지. 그건 참 천부당 만부당이여. 아니, 옳지다. 하여튼 권례에 들어가시면 좋은 증언이 있으리다. 때마침 어전사령이 나온다. 어전사령이 나온다. 각동각은 대진님들 오늘 잔치먼 조인이 바삐 나와 참여. 골목 다니며 이런 등 이런 소리 원근성 천이 덩그럽게 들린다. 그때 시망우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아니하니 슬피 통곡을 하는구나. 이제야

노신근아 내가 정녕 죽은 유를 아옵시고 애통하시다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연

전나 어찌 이리 못 오신고 아이고 이럴 어쩔 거냐 이럴 장차 어찌 이리 못 오신구나 자기

내야봐라. 오늘도 거주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 차차 호송하되 만일 도화동 신명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드려라. 봉사를 차례로 전고에 내릴 적에 제일 말석에 앉은 봉사 앞에 당도하면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네, 내 성명은 심학교요. 신명이 계신다! 그러더니만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어쩌려고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신명이를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고연 한잔 재왔지.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지 이 잔 죄를 위해서 기는

다 살아서 뭐다리. 네, 집행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더니 신민 내려가셔소. 시망우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 풍긴 늙은인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신봉사가 딸을 보내놓고 3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까지 휘어지고 또한 피골이 상접이라 산호주림이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시망우 또다시 분부하시되 내가 봐라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너니만은 옛 손변이 아리다 옛 손변이 아리다 손변이 사오기는 황주도와도 이 고토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년 3월달에 산호탈로 상처고 은미일은 딸 자식을 강부에 낳아서 얹고 이제 첫 집을 다니면서 동양저서로 넘겨 개우개우 길러낼 때 효성에 출천하 애비 눈을 띄운다고 15세 때 남경양사 선인들 거 300석에 몸이 발려 임당수 재속으로 죽은 지가 3년이요.

살려주었을 때는 소탕양 복숭아를 끌어오고 이때 의심하고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마는 소리를 허진 일이 늦게 되었겠다. 시망우기가 맡겨 산호 주름을 걸쳐버리고 거신발로 우르르르르르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 누가 날다래 아버지요 에이 나 뭐 아버지라니

여태 눈을 못 들였소. 불효신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가 네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오? 에이, 이게 웬 말이오?

거냐? 죽고 없는 내 딸정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아다니면 말이냐? 내 딸이 뭘 어디 보냐?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내야. 신봉사가 두 눈을 끈적끈적 하더니만은 부처님의 도솔로 눈을 번쩍 떴구나. 신봉사는 눈뜬 훈짐에 잔치에 참여한 봉사 모두 따라서 눈을 뜨는지 만자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못 뛰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만은 그저 눈을 뜨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 그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대인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미차 당도 모담이 중도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신없이 뜨고 이없이 뜨고 해내다 뜨고 웃다 뜨고 웃다 뜨고 더 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리다 뜨고 한잔 올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하면 뜨고

순수까지 일세가 누구 너를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신봉사,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백수풍진 늙은애뇨. 슬픈 근심 가득한 것은 신봉사의 흐름이오. 궁안을 살펴보니 친모군갈 항원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 알게 전어불긴 초면이로구나. 찬찬히 살펴보더니만은 한 기획이 나는디 올체 인제 알겠구나. 내가 인제 알겠구나. 갑자사월 초파이라 꿈속에 보던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잃었던 딸을 다시 만났으니 내가 죽어 수궁을 들어왔나. 내가 죽어서 황천을 받느냐. 이것이 꿈인거나 이것 생시냐. 꿈과 생시 운명을 모두 얻었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으로 집행일을 짓고 나서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알았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세상 분별 못했더니 이제 나도 눈을 또

0: 아리노를 다시 보게 되니 집행인 너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내던 지명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기와자 찾아와자 졸씨구.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5번째 시간으로 안시맹인의 꿈 해몽부터 신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정권진 명창과 이정업 명고가 빚어내는 강산제 심청가 내일 마지막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어머나,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신봉사 어르신인데요. 앞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무슨 일로 이리 다급하게 오셨을까요?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5: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누구 없어? 나는 심학규라고 하오만 누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몇 달 전 내 딸 청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져 관아에 쫓아가서 신고했단 말이오. 제발 내 딸 좀 찾아달라 애걸 복걸했건만 그 사또라는 자는 어디에 좀 알아보는 척 하더니 연락이 되었노라 거짓을 구하고 수색을 뚝 끊어버렸소. 하지만 알고 보니 내 딸과 연락이 닿은 적도 없었고 그렇게 어이없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중단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찾아달라고 울부짖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도 담당자는 손가락 몇 번 튕겨 실종 사건을 셀프 허위 종결을 짓고 상급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결제를 해버렸다고 하오. 이 땅의 관아는 찾아달라는 백성을 찾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삭제하는 일에 매진하니, 아니 초기 수색의 중요한 시간을 놓친 이 실종자 가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가족을 찾으란 말이오. 억울하고 원통하오. 금쪽 같은 내 딸 청이를 돌려주오.
1: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뼈아픈 일이 이 땅에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관리들이 어찌하여 백성을 지워버리는 민중의 지우개가 되어버린 걸까요? 부디 재판사님께서 엄혹한 판결로 그 무거운 죄를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5: 에, 백성의 생명이 달린 이 실종 신고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찾지 않고 찾았다고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어찌 백성을 보호하는 공직자의 자세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책임하게 누른 이 종결 버튼은 온 나라 백성을 경악해 만든 명백한 중죄 중의 중죄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민심의 엄중한 뜻을 담아 무책임한 관아의 공직자들을 엄히 벌하고자 합니다. 거리낌 없이 거짓 종결 버튼을 누른 그들의 직무를 즉시 박탈하고 영원히 파직하며

0: 백성 앞에 사죄토록 할 것이며 다시는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삭제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 법정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는 바입니다.
1: 이리 한참 시합이 구시월 똥호박 무르익듯이 물씬 물씬 무르익어 가는데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나라 망신시키는 오적을 잡아들여라 상같은 어명이 쾅 청천하늘에 날벼락치듯 쾅쾅쾅 연거푸 떨어져 내려 쏟아져 퍼부서 싸니 예 당장에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대답하고 물러선다 포도대장 물러선다

백도처럼 달려들어 사자같이 우르르르르 이놈 대리 훑고 저놈 굴비였고 종산명동 무교동 양동 청계천 쉬파리 갑십리 왕파리

부수리고 터덕 팽개치고 때리고 부수고 개키고 까짓고 비틀고 뻥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날치기요. 날치기면 더욱 좋다. 날치기, 들치기, 밀치기, 소매치기, 내다마이 다 합쳐서 오적이 그 아니.

통사범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고 난 뱀프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곰팔이요.

웃음 내라. 이리 바짝 저리 쥐고 위로 들고 아래로 따다.

0: 이 눈물에 식초까지 퍼부어도 싸가지 없이 쏙쏙 기어나오는 건 아지랑께로 이 한마디뿐이 컸다. 포도대장 할 수 없어 괴수놈을 살살 꼬실른다. 저것 봐라, 오적은 무엇이며 어디 있나? 말만 하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괴수놈 이 말 듣고 옳다구나 대답을 하는데,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는 다섯 짐승인데, 지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어.
1: 그렇지.
0: 허허, 거기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아, 그라문이라. 짐승도 아주 흉악한 짐승이지라. 옳다도 좋다, 내 새끼야. 아, 그 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 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쳐버렸던지 무릎뼈가 파싹 깨져버렸겄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사는 사요, 공은 공이라. 네놈 괴수 앞장서라. 당장에 잡아다가 능지 저참원 연후에 나도 출세해야겄다. 괴수란 놈 앞세우고 포도대장 출동한다. 헤드라이트 왕눈가를 미친 듯이 부릅뜨고 백주 대로상을 질풍같이 내놓는다. 부릉 부릉 부릉 찍찍 비켜라 비켜서라, 안 비키면 오적이다. 부릉 부릉 부릉 찍찍 우당 우당 우다당 쿵쾅. 남산을 홀랑 넘어 한강물 바라보니 동빙고동 예로구나. 포도대장 급한 마음 시합장에 뛰어들어 대갈릴소. 이놈들 오적은 듣거라. 너희 한갓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 방자하게 백성의 고열 빨아 추지용님 가소롭다. 대형 무도 국위 손상, 백성 원성 분분함에 어명으로 체포하니 오라를 받으렸다.
2: 판서리 오적 중 포도대장이 애꿎은 꾀수만 닥달하는 대목과 포도대장 출도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반주에는 이규호였습니다.

고드라운 질감에 연약한 무화과는 조심조심 소중히 다뤄야만 그 달콤한 속살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죠. 우리 판소리도 조용한 집중과 따뜻한 애정으로 귀 기울일 때 그 깊은 진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여러분께서도 판소리를 맛있게 음미하셨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시 가곡전수관 영성원에서 열린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노래 한바탕 보내드립니다. 이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연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가곡은 시조시를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 관현악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이죠. 가곡은 가사, 시조창과 더불어 조선시대 선비들이 향유하던 것으로 요즘은 이것을 통틀어 정가, 즉 바른 노래라고 합니다. 가곡의 조는 우조와 계면조로 되어 있고 남성이 부르는 남창, 여성이 부르는 여창곡이 있습니다. 현재 전승되는 남창에는 26곡, 여창에는 15곡이 있죠. 가곡을 남녀창으로 부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한 곡씩 번갈아 부르다가 남녀가 함께 태평가로 마무리합니다.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노래 한바탕에서는 2001년에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조순자 명인을 중심으로 이수자와 전수생이 함께 여창가곡을 노래하고 남녀 이중창 태평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순자는 1944년 출생해서 어린 시절부터 KBS와 국립국악원 등 기관에서 가무악을 익히고 공연하면서 가곡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천착해왔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이

0: 예, 여창 가곡 긴 노래 10곡 중 5곡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긴 노래란 여창 가곡 이삭대엽에서 파생된 곡을 말합니다. 이 곡은 흔히 이수대엽이라고 하지만 조순자 명의는 이를 이삭대엽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삭대엽에서 분화된 곡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지켜 부르는 것입니다. 삭대엽은 느린 만대엽, 중간 속도의 중대엽에 대칭되는 상대적으로 빠른 곡이라는 뜻이죠. 빠를 삭자를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 삭자는 수학이라고 할 때처럼 수로도 읽어서 이수대엽이라고 흔히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조순자 명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이삭대엽이라고 하겠습니다. 긴 노래에는 중거, 평거, 두거, 반엽 등이 있습니다. 긴 노래는 여류가객, 즉 가기들이 이 곡들을 지칭하여 부르던 말입니다. 중거는 중간 부분을 높은 음역으로 들어 부르고, 평거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하고, 두거는 첫머리를 높게 질러내서 부릅니다. 반엽은 반우반계, 즉 반은 우조, 반은 개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대엽 계열의 곡은 느리죠. 곡이 느려서 음악이 길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곡이 이삭대엽으로 10분가량 됩니다. 대략 1분에 20박을 노래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20bpm입니다. 서양음악의 라르고가 40에서 60bpm이니까 이삭대엽은 정말 느린 곡입니다. 느리면 지루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이삭대엽, 특히 여창가곡 이삭대엽 계열의 곡은 가곡의 백미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음악을 다 듣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곡은 5장으로 구성됩니다. 기악만 연주하는 대여음에 이어 초장부터 3장까지 노래하고 또다시 기악만 연주하는 중여음을 거쳐 4장과 5장을 이어 부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여음을 연주하는 동안 연주자들이 등퇴장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10곡의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우조 이삭대엽부터 중거, 평거, 두거, 반우반개, 반엽까지 듣겠습니다. 첫 곡은 우조 이삭대엽 버드른입니다. 버드른이라는 노랫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버드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삭대엽 선율에 다른 시조시를 얹어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불리는 버드른을 노래합니다. 다음 곡부터는 미세하게 속도를 높이는데요. 모두 여인의 임그리는 마음을 노래하는 시조시입니다. 우조 중거 청조야, 우조 평거 일소, 우조 두거 일각이, 반우반개 반엽 남하여입니다. 남하여는 1분 80박으로 빠르게 부르다가 중여음 넷째 박부터 1분 30박으로 이삭대엽 가까운 속도로 부릅니다. 우조로 노래하다가 개면조로 바꿔서 다음 순서인 개면조 이삭대엽으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호 가곡 이수자이자 가곡 전수관 사무국장의 사회에 이어 가곡 예능 보유자 조순자 외 이수자 전수생 여러분의 노래와 국악 연주단 정음의 반주로 우조 이삭대엽 버들은 중거 청조야, 평거 일소, 두거 일각이, 반엽 남하여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가무용유산 가곡 공개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가곡 이수자이면서 가곡 전수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 신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무용유산 종목의 보유자들은 매년 이렇게 공개 행사를 1회 이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창 가곡 중에서도 좀 긴 노래들로만 한바탕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노래라는 거는 가곡은 원래 진작 고려가요죠. 정과정 곡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들어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훨씬 더 이전부터 이런 형태로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렇게 불리던 가곡이 조선 중기 이후로 여기에 삭대엽이라는 곡들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른다 그래서 뭐 제1, 제2, 제3 어디는 또 어느 가집에는 제4라고 나와 있는 곳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는 곡을 보통 우리말로는 첫치, 첫 번째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두째치, 셋째치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초삭대엽, 이삭대엽, 뭐 삼삭대엽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삭대엽이 아마 삭대엽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분화된 노래들이 중거, 평거, 두거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비교적 긴 노래라서 긴 노래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후때 만들어진 농, 락, 편 이런 곡들은 조금 빠른 곡이라 그래서 잔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노래만 한 10곡 정도를 모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여창 이삭대엽 버들은 그리고 중거 청조야 평거 일소 그 다음에 두거 일각이 그렇게 우조로 된 노래 네 곡을 부르고 나면 반은 우조고 반은 계면조인 반엽을 부르는데요. 이 반엽은 반삭대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남하여라는 곡을 부르고 나면 조가 바뀝니다. 우조에서 계면조로 바뀌어서 계면조 이삭대엽 언약이 중거 산촌의 평거 초강 두거 임술지를 부르고 나면 긴 노래들을 다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받침이란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대받침이라는 곡은 보통의 가곡과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전주격인 대음이 없이 노래도 초두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를 검은고가 일곱 박을 딱 짚으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곡 한바탕을 부르는 가장 마지막 곡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대받침, 한자로 가필주대라고 부르는 곡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부르는 곡인 이려도 태평성대라는 곡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대받침은 여창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부르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창 아홉 곡과 남녀창 한 곡 이렇게 열 곡을 중간에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연달아서 감상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시간 반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다른 곡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프로그램에 있는 노래말을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우리 연주자 여러분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조순자회 여러분의 노래와 국악연주단 정음의 반주로 여창가곡 긴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우조이삭 대협 버드르는 조순자, 이승은 신윤주, 우조 중거 청조야는 이정희, 이유나, 김참희, 우조 평거 일소는 조순자, 이경원, 권민영, 김동영, 신종숙, 우조 두거 일각이는 신수경, 이가은, 백지원, 반엽 남아연은 조순자, 이유나, 김참희의 노래, 이인민의 검은고, 서은주의 가야금, 박태영의 피리, 김동현의 대금, 이민영의 해금, 정동주의 장구였습니다. 여창가곡 긴 노래를 들으면서 느린 호흡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창가곡은 남창가곡과 달리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 속목을 쓰는데 느린 곡에서 그 속소리가 더욱 섬세하게 들리죠. 또한 흘러내리고 밀어올리고 구르고 흔드는 식임새라고 하는 식임의 멋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조곡을 중심으로 들으셨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가집인 가곡 원류에 가곡의 우조는 맑고 깨끗하고 장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계와 힘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노래도 맑고 깨끗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조순자는 큰 스승으로 이주환, 이난양, 홍원기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이었던 이난양에게 가곡을 공부하면서 여창가곡 본래의 여성성을 크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국악학의 태도로 꼽히는 만당 이희구 박사는 늘 조순자 명인의 소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창가곡은 은쟁반의 옷구슬이 구르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조순자 명인은 그 목을 타고났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가곡을 부르면서 이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온 조순자는 국립국악원 구술체록 총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노래를 가르칠 때 우조이삭 대협 버드름부터 시작합니다. 느린 흐림의 곡자임과 숨쉬기, 발음하기, 발성하기를 익히면 그 다음 전개되는 곡들의 이해가 용이하거든요. 식임은 힘의 이동이에요. 어떤 음에서 어떤 음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치죠. 흘러내리고 치켜올리고 흔들고 구르고 모든 음악에서 식임은 이 네 가지로 구분돼요. 이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복잡하게 들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씩 띄워서 가르쳐요. 그러려면 호흡과 발음, 발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시 가곡전수관 영성원에서 열린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노래 한바탕 중 우조이삭 대협부터 반우반개 반엽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곡 전수관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마다 개최하는 상설공연

1969년 목요풍류로 열렸습니다. 우리 자연을 닮은 가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올곧게 전수하는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 행사 긴노래 한바탕 중 계면조 곡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일까? 아파트 평수만큼 행복이 커질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처럼. 이규초 작가의 시 행복 전문 읽어봤습니다. 다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정한 그런 잣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삶의 행복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 대신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 그거 꽤 괜찮은 행복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정림의 해금 연주 행복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9월이 돼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뭔가 여름이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한데 영원할 것만 같던 더위도 결국 지나가는 것처럼 가능해 보이지 않던 일들도 시간이 가면서 가능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 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를 쓰신 이한솔 작가 오늘 모시려고 해요.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1014 쓰시는 분, 오늘따라 딸이랑 함께 음악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오 신청곡을 적어주셨네요. 이거 조금 이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이었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관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 이야기 듣고 뒷자리 9808 또사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예전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애 좀 혼내주세요 하는 부탁을 잊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아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 좀 잘 혼내주세요 이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부탁하신 그런 거겠죠. 그때와 지금 뭐 둘 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기노옵 돌고래님 마음이 착잡하네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교사뿐 아니라 아이를 신뢰해달라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아이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떡하지 막 이런 심정이지만 내 아이를 내가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 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건 정말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여기저기 나눠주시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끝번호 1014 쓰시는 분 청하신 곡 준비했거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따님이랑 둘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2010년 20살 시절에 시민사회에 발을 들이시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거, 청년, 사회적 경제, 노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프리랜서 활동가신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거권 관련된 활동들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한솔이라고 하고 뭐 직업으로 친다면 이제 공익활동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주거권 활동하고 계신데 어디 살고 계세요?
1: 아, 사는 네. 곳은 네. 네, 사회주택.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책 제목은 활동가는 처음이다 인데요.

0: 제목에 어떤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이거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죠. 요 네. 책은 그래도 목적이 나름 명확한 책이기는 한데요.
0: 네.
1: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과 관련된 입문 서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
0: 네.
1: 직군들에서.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공익활동과 관련된 활동가라는 직업은 예전엔 주로 약간 그냥 뭐 대학을 다니다가 선배들의 권유나 약간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0: 네.
1: 뭐 실질적으로 약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0: 네.
1: 또 이게 요즘 20대 직업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 약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떻게 어떤
0: 네.
1: 일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쉽게 안내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썼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좀 환대하고 싶어하는 여러 동료들이 같이 좀 마음을
0: 네.
1: 모아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이제 활동가는 처음이라라는
0: 네.
1: 약간 입문서적 느낌으로
0: 네.
1: 쓰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넌 요즘 뭐 하니? 그럼 보통은 어떤 이해하기 쉬운 직업의 이름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저는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건 돈을 어떻게 버니? 그건 매일 나가는 거니?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거니? 아마 이런 질문을 뭐 친척들뿐 아니라 친구들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정말 나도 형처럼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이 대답을 끝없이 해주다가 책을 쓰신 거 아닐까요?
1: 뭐 네. 10년 정도의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0: 네.
1: 조금 빨리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되긴 했습니다.
0: 네. 뭐 부제를 보면요. 계엄광장에서 비건 요거트까지 청년활동가의 시민사회 안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렇잖아요. 계엄광장하고 비건 요거트는 너무 다른 얘기 같잖아요. 결이 너무 다른 얘기. 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1: 이 부제의
0: 네.
1: 의도 혹은 의미는 이게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입문서다 보니까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흔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를테면 국악 공연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0: 네.
1: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무대를 설치하시는 분들과
0: 네.
1: 대금을 부시고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분은 사실 직군이 다른데 어쨌든 국악 공연을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분야에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이렇게처럼 시민사회도 가장 쉽게는 그냥 그 광장에서 시위
0: 네.
1: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시위하는 분들을 연상하는 직업으로서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정 정도 그런 직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하지만 그렇게 이제 TV에서 보이지 않는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누구나 조금 더 쉽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업계다 약간 이런 거를
0: 네.
1: 좀 담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1: 네.
0: 사람들이 이것도 공익활동인가 또는 어떤 게 공익활동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1: 네.
0: 네. 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저랑 되게 비슷하대요. 저는 성우인데 성우도 사람들이 그러면 성우는 뭘 하는 거야? 예전에는.
1: 네.
0: 요즘에는 이제 좀
1: 네.
0: 많이들 아시는데 전에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 그러면 저희도 하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그거 설명해드리기가 되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이제 왜 쓰셨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써야겠구나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계기는 명확하기는 했습니다.
0: 네.
1: 이게 정치적인 이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계엄광장이 이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0: 그게 그때, 가장 큰
1: 네.
0: 계기였군요.
1: 이게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권 정치의 이슈로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광장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그런 주체는 어쨌든 시민사회였고.

저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그냥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거기서 만난 또 많은 응원봉을 들었다라고 소위 표상되는 그 20, 30대 분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졌

은행번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변에 이제 그 공감대가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뭐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타이밍에 그래도 그 이걸 쓰겠다고 하는 출판사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저 혼자 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마침 제안준 출판사가 정말 그 고민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그래도 부담을 져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야 뭐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책을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출판사에서 그래도 제안이 오셨으니까 감사하게도 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잘 모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도. 네. 사실 뭐 관여가 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언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혹시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해할 텐데
1: 네.
0: 그 자원봉사랑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등치시키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구분을 못하신다.
0: 그렇죠.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1: 자원봉사 하는구나.
0: 자원봉사 하는구나. 약간 근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엄연히 이제 그 월급을 받고 이제 관련해서 제도를 바꾸고 뭐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약간 이런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업적인 영역인데
1: 네.
0: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자원봉사와 등치시킬 만큼 약간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직업으로서 알려지진 않았다는 게 있고요. 뭐
1: 네.
0: 실제로도 그 표준 직업 분류에 한 2024년인가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1: 네, 네.
0: 그만큼 한국에선 요거를 어떤 직업의 유형으로 구분해내지 못했고 그만큼
1: 네.
0: 언어가 좀 없었다는 거죠.
1: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진입 장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사람을 뽑고 그 단체에 내가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0: 네.
1: 활동가도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0: 그렇죠,
1: 그냥
0: 네.
1: 이게 그냥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기존의 시민사회 관련 책들과는 결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일단은 아까 앞선 내용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사회 좀 역사적 흐름과 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민주화운동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민주화도 이루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생들을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그냥 대학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든 그런 약간 사회 부조리함들을 같이 배우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이어서 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약간 혹은 그냥 바로 시민단체 들어서 일하거나 약간 이런 어떤 대학에서부터 이 직업이 양성되고
1: 네네.
0: 진입하는 약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1: 네.
0: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직업으로서.
1: 네네.
0: 그냥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정식으로 공채를 보고 막 인터뷰라고
1: 네.
0: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1: 네.
0: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작하게 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그 활동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1: 네.
0: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1: 네.
0: 근데 제가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때였죠.
1: 네.
0: 어쨌든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저도 약간 그게 그렇지 않게 들어갔었고
1: 벌써 지금 30대 중반이 돼서 20살에 시작하셔가지고
0: 네네네. 한 10년 넘게
1: 네네.
0: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과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전에 진입하는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무슨 고민이 있었고 이거를 이전 세대 주로 이제 글을 쓰시던 분들이 시민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1: 네.
0: 진입도 다르고
1: 네.
0: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르고 또 지금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네.
0: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뭐 혹은 노동자로서 인식도 다르다라고 뭐 이
1: 그렇죠.
0: 책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좀 다른데
1: 네.
0: 어쨌든 그거를 또 조금 더 새로운 좀 주니어 그 층의 저연차들의 어떤 시선의 관점에서 시선과 관점에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거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선배님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것과 또는 네. 수정하려고 노력하셨던 것들과 지금 우리가 그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은 너무 이슈가
0: 네,
1: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주 간결하게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책이 모두 7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구성하신 어떤 뭐가 있나 흐름 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시민사회 맛보기, 활동가의 하루, 활동가의 일, 활동가의 여러 얼굴들, 활동가의 수익. 사람들은 요거 먼저 읽을 것 같아요.
0: 네.
1: 활동가 지망생 백서, 변화를 위한 제안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0: 아주 대단한 건 대단한.

0: 목차는 아니고 그 다른 입문서 다른 직군의 입문서들을 좀 참고해서 뭐 보통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돈을 버느냐 특히 시민사회는 에이, 너네가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기업의 구조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밥벌이를 할수 있느냐 혹은 처음에 이제 부제처럼 직무가 엄청 여러 개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각각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조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입문서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한 3부에서 6부까지는 좀 있고요. 근데 1, 2부는 그냥 시민사회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업 간좀 구분된 약간 이 업계 영역을 설명하는
1: 그렇죠.
0: 거였고 이제 3부부터 6부까지 그렇게 됐고 사실 7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세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저연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연차가 됐는데
1: 이제 중인 건가요?
0: 네네네 그래서 뭐 저도 약간 기득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역도 또 변화돼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한테 뭐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이 업계 내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더 이야기를 같이 좀 공감대를 가져보고 싶어서 뭐 마지막은 약간 제안 같은 것들을 좀 넣어둔 파트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되어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인물은 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계속 시대 흐름도 따라가야 하고 또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 그냥 내가 가르쳐준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볼수 있는 눈. 그게 있어야만 이게 계속 활동을 할수 있는 거라서 사실 가르쳐준다 하는 것도 일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눈을,
0: 아,
1: 그걸 볼
0: 그렇죠.
1: 수
0: 네.
1: 있는
0: 소개 안내 같은 거죠.
1: 눈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 들어가며 파트에 보면 계엄정국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왜이 이야기로 책을 열게 되셨어요? 물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0: 아무래도 그 아주 냉정하게는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적인 통계들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비영리 조직 혹은 시민 단체, 시민 사회 넓게는 이런 분야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나 약간 이렇게 수입이나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사회가 분위기가 있을 때, 시민사회는 점점 영향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니까. 어쨌든 돈을 안 버는 조직이고, 시민들의 후원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서 운영돼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이 2020년대 초중반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고. 근데 물론 이건 시민사회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엄 정국이 발생했고, 거기서는 뭐, 발생한 건 정치인들이지만 제도권 정치인들이지만 사실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는 또 시민사 역할이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시민사회가 뭐 좋든 싫든 그것들이 뭐 적절한 방식이었든 아니든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뭐 특히나 약간 좀 20, 30대 분들이 많이 쓰는 그 플랫폼에서도
1: 매체에서,
0: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영역, 이 분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신의 경험이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계엄광장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것
1: 그리고 그게 굉장히
0: 같아요.
1: 강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중에 일부분. 함께 듣겠습니다.
0: 2024년 12월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모인 광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멋지게 수놓아졌다. 시민들의

0: 소리가 모여 잘못된 국가 권력을 바로잡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빠르게 조직 간 조직 내 연락체계가 가동되며 국회 앞을 지켜낸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1천 개가 넘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연대체를 꾸리고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계엄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비단 계엄령 사건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차근차근 쌓아오며 광장에 울려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오랜 현장의 시간이 있었다. 과거를 청산하는 탄핵의 시간은 시민과 시민사회 최고의 호흡 속에 내란 정권의 평화적 종식이라는 세계사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단지 잘못된 정치인 한 명을 몰아내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할 때다.
1: 네.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0: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1: 이런 경험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이런 것과 이런 경험과 맞닥뜨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 네,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세대가 아주 중요한 나이에 이 경험을 만나게 된 이날 어디 계셨어요? 12월 3일 날.
0: 그 동료들하고도 이거 되게 농담처럼 네. 얘기하는데 제가 네. 그 여의도와는 꽤 먼 데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는 뭐 발생한지도 몰랐고 네. 근데 막 집중하다가 네. 보니까 막 이미 막 난리가 나 있고 네. 뭐 동료분들은 이미 여의도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꽤 빨리 국회에서는 그 군인들 진입한 것들은 사안이 정리가 꽤 빨리 됐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오히려
1: 우리 작가님 새벽에 막 이동하신
0: 네, 이동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그냥 그 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이게 상황을 봐서 네. 다시 모일지 말지를 좀 서로 막 소통을 방에서 했었거든요.
1: 네.
0: 네. 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거기 앞에 가진 않았고 이동하다가 대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사실 뭐 꼭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더 저는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저한테도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활동가님께서는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경력이 그냥 반드시 올 필요는 없는데 그 청년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빨리 모아달라 약간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동하다가 네. 대기해서 카페에 늦게까지 하는 네, 어때 카페 들어가서
1: 네.
0: 그때 연이 닿을 수 있는 청년 단체들을 모아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온라인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 준비 대응을 하거든요. 약간
1: 네.
0: 그러니까 요지는 그 이건 사실 시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여의도 앞에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모셔가지고 막은 네. 약간 한국사의 어떤 시민 의식의 어떤 변화였고 근데 이제 이게 개개인으로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1: 네.
0: 요거를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1: 네.
0: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1: 네.
0: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 네.
0: 전 어쨌든 그걸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우리 사회는 시민분들이 많은 걸 바꿔주십니다. 다만
1: 네, 네.
0: 그렇다면 시민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시민분들이 앞서 나갈 때 그것들을 잘 다듬고 정돈하고 그 시민분들의 정말 소중한 목소리가
1: 네.
0: 잘 울려 퍼질 수 있게
1: 네.
0: 서포트하면서 기획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스피커도 돼드려야 되고.
0: 그렇죠. 네. 할 게 너무
1: 네,
0: 많거든요.
1: 너무 많습니다.
0: 제가 막 그날 멈춰서 다음날 아침 6시 회의 준비를 했듯이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계엄광장이나 되게 큰 사건 안에서의 분업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더 넓은

0: 피아로 저도 볼수 있는
1: 네.
0: 좀 계기가 되긴 했어요. 저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그 시간들 물론 힘들었지만
1: 네,
0: 그때는.
1: 네.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뭐야? 전쟁이야? 네, 그러셨어요. 네. 다들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던가요?
0: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네. 이 분야에 오래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네.
0: 이게 그런 약간 전쟁에 의해서 터진 계엄령이 아니란 건
1: 그렇죠,
0: 꽤
1: 그렇죠.
0: 빨리 정보를
1: 그렇죠.
0: 거의 바로 왜냐면 저는 조금 심지어 늦게 확인을 했으니까 정보를 사실 저는 놀라진 않고 약간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1: 네.
0: 상의하고 뭐 저도 사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예전에 계엄령을 겪었다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1: 네.
0: 좀 이제 저는
1: 그러셨군요.
0: 오히려 약간 그런 당황스러움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회사들은 비상 연락망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비상 연락망이
0: 네.
1: 쫙 이렇게 될 텐데
0: 네.
1: 어떻게 6시 회의를 준비하셨어요?
0: 그 분 이 넓게는 시민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0: 그
1: 안에 작은
0: 네,
1: 조직들.
0: 그 안에 이제 청년 분야도 있고 뭐
1: 네.
0: 여성 분야도 있고 기후도 있고 약간 근데 이제 청년 분야에 저도 이제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렸으니까
1: 네,
0: 이제
1: 네.
0: 어쨌든 청년 활동가로서 청년 단체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1: 네.
0: 네. 그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가 약간 사안이 터지니까 이제 좀 확 할 수 있었던
1: 네.
0: 거죠. 말 그대로 비상 연락망 정도의 수준으로 분야별로 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그게 각자가 작동된 거죠. 이제
1: 네.
0: 각 분야별로.
1: 아니 근데 그게 요즘에는 왜 개인 번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네.
1: 소셜 미디어로 그게 연락이 갔나요?
0: 아, 근데 이제 그 시민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막 그런 약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걸 바꾸는 힘은 계속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는
1: 네.
0: 어떤 그런 힘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걸 완전 약간 지금 약간 개인화된 사회에서의 상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1: 네네네.
0: 하는데 생각보다 이래저래 뭐 그게 어떤 활동의 어떤 그동안의 활동에 누적된 어떤 연결망이든 약간 이 연대 경험들이 서로 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 연결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안이 터졌을 때.
1: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활동가들이 스스로 제가 근데 활동가인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1: 이거는 어때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0: 네.
1: 그 뜨거운 경험을 같이 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서 힘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내가 활동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0: 뭐 그런 측면도 있고
1: 네.
0: 사실 저도 그런데 그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이 그 후원에 기반해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풀타임으로 채용을 막 많은 사람들을 하기가
1: 어렵죠.
0: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공익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나는 활동가라고 스스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드실 거예요.
1: 네.
0: 혹은 이제 좀 돈은 안 벌면서도 좀 이런 활동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자발적 시민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으신데
1: 네.
0: 이분들도 스스로 약간 진짜 찐 아니면 어째 풀타임 활동가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이 활동가지 내가 나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다 공익 활동의 영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직업으로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고민들이 내적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1: 네.
0: 또 한 축으로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상황적 차이긴 한데
1: 네.
0: 군부 독재 시절에 맞섰던 분들은 조금 더
1: 네.
0: 무겁게 이 직업을
1: 그렇습니다.
0: 선택하시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1: 하드코어였어요.
0: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이념이나 관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죠. 근데 저는 지금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책에도 있지만 그렇게 무거울 필요까지는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꼭 진중하게만 진중할 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즐겁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직업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의 차이가
1: 네.
0: 나면서 저연차 분들은 아 저런 경우만 활동가인가? 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1: 네.
0: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약간 좀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감옥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아니야. 네. 음악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네. 수 있어. 네.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오수아의 소금 데이 바이 데이 듣겠습니다.

오수아의 소금 연주 데이 바이 데이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2부 활동가의 하루 가운데 1장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활동가의 하루 브이로그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2025년 5월 23일 수요일 C단체의 팀장급 활동가 B씨의 얘기입니다. 오전 11시 기자회견. 전날 야근을 한 덕에 오늘은 11시 기자회견 일정에 맞춰 출근했다. 우리 단체는 월급을 받는 활동가만 50여 명이 넘는 시민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보니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루며 분야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오후 1시 기획실무.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더라도 오후에 실수는 없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팀의 메인 사업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오후 3시 팀장급 회의. 조직 규모가 크니 회의도 많다. 특히 팀장이 되고부터는 회의가 두 배로 늘어난 것 같다. 각 팀이 제각각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오후 5시 뉴스레터 발송. 활동의 성과를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후원회원들에게 최대한 읽기 쉬우면서도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달 뉴스레터 발송 담당이 바로 나다. 오후 7시 회원 교육 모임. 오늘 교육에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강사를 초청했다. 물론 전체 강연 기획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분이다. 강연은 무사히 시작됐고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니 하루가 끝난 듯하다. 아,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아직 우리 조직의 회원이 아닌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풀이에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루도 맥주 한 잔과 함께 끝난다.
1: 네, 하루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하루가 되게 바쁘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풀타임으로 어디에 딱 취직해서 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4시간이 근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0: 네. 근데 또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0: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1: 네.
0: 어쨌든 좀 좋은 말로는 유연근무제 같은 형태인데 뭐
1: 네.
0: 시민과 함께하는 거가 약간 출퇴근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1: 그러니까
0: 네.
1: 그리고 공익적인 일이라든가 시민들이 하는 우리가 시민에서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퇴근이 없을 것 같은.
0: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 그럼요. 하셔야 됩니다.
0: 네.
1: 활동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나요?
0: 그래도 10만 명은 넘었다라고 지금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직업적으로는.
1: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활동가 하려면 MBTI 중에 꼭 E가 외향성인 건가요?
0: 아, 그렇죠. 네.
1: 저 이거
0: 외향성.
1: 잘 모르는데 외향적이어야만
0: 네.
1: 활동가를 할수 있나요? 이런 물음이 있더라고요.
0: 네,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긴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뭐 집회에 올라가서 막
1: 그렇죠.
0: 말도 해야 되는 것 같고
1: 네.
0: 막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1: 네.
0: 주도해서 막
1: 네.
0: 사람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1: 해야 될것
0: 연대를
1: 같고.
0: 이끌어내야 되니까
1: 네.
0: 붙임성이 좋아야 되나 외향적이어야 되나 이런 오해들은 많이
1: 네.
0: 하시는데
1: 아까 그 그래도 뒤풀이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많이 끊어내고 그냥 나를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건다 잘라낸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아, 네, 뭐 그런 손절 사회적인 요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또 필요로 하고 누구나
1: 그럼요.
0: 그게
1: 네.
0: 이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뭐 옛날 방식처럼 막 엄청 막술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1: 네.
0: 또 통하고 연결되는 기획들은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물론
1: 네.
0: 여긴 예시가 이제 뒤풀이를 간다고 했지만 뭐 뒤풀이 꼭 술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1: 그럼요.
0: 그리고 또꼭 사람을 만나는 직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1: 네.
0: 왜냐하면 분업을 해야 되는 거고.
1: 네.
0: 뭐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맡고
1: 네.
0: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또 다른 약간 업무들을 나눠서 맡으면 오히려 효과적인 분업이 되니까.
1: 뉴스레터
0: 그렇죠.
1: 발송하고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꼭 외향적인 아까처럼 약간 머리에 띠두르는 약간 그런 직무만 있는 것에 대한 또 편견이 있듯이 약간 좀 외향적이어야만 할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닌
1: 네.
0: 분들이 더 많아요.
1: 맞아요.
0: 제가 봤을 때는.
1: 오히려 차분하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0: 그러게요. 이게
1: 되게
0: 제 사실
1: 어려운
0: 언어를
1: 질문이네요.
0: 만들려고 한 건데 언어를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딱 말씀드린 딱그 단어인데 시민들이 좀 세상을 바꾸려고 할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구성해주는 기획자라는 문장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뭐 이게 제일 적합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1: 또 책에 보니까 활동가로 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실제 그 활동가 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면 이게 많이 활동가가 될수 있는 걸까요?
0: 적어도
1: 네.
0: 좀 진입 장벽을 낮게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0: 아, 네. 이게 근데 되게 짧은 부분이고
1: 네.
0: 어쨌든 뭐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뭐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약간 지자체별로 조금씩 있고 네,
1: 있다.
0: 혹은 뭐 어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같이 이제 전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연결된 조직도 있고
1: 네.
0: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안내기는 한데 또 이게 거기서도 적었는데 오해가 될수 있는 거는 이게 모든 정보들을 포괄하는 플랫폼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건 저희 과제기도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냥 쭉 직업 전에 이것저것 참여를 해보면서 아 이런 내가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고 정보를 꾸준히 받으면서 진입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긴 하고 근데 일단 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니까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 저 동의해요. 이게 마치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이 좋다 그러면 등산복 사고 뭐 등산에 관해서 정보를 빠삭하게 꿰어야만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맨몸에 청바지로 네. 등산을 한번 네. 해보면서 네. 거기서 이제 네. 정보를 모으고 나에게 네. 맞는 걸 찾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 세대를 세월호 세대이자 탄핵 정국의 주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죠?
0: 아, 네. 좀 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1: 네네. 이 두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며 살아온 세대라는 게 우리 작가님 자신이나 동료분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0: 어쨌든 산업화 세대, 뭐 민주화 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뭐 X세대 약간 그 지금 뭐 MZ라고 네. 뭐 풀리는 약간 사람들이 어쨌든 세대를 구분하는 것들을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즐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MZ 세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집단의 공통된 경험이나 코어트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들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1: 묶어서
0: 그냥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공통된 감성들이 있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저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의 이제 친형이 이제 그 TVN에서 방송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쨌든 이한비 PD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사건부터 뭐 저희 형의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이어서 뭐 김용균 씨 약간 이런 어떤 지금 세대들이 오히려 죽음 을 어떻게 기억하고 혹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된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었죠. 저희한테 제일 관통했던 거 저희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분출됐던 건 어쨌든 계엄 전국에서의
1: 그렇죠.
0: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조리한 정치 권력을 바꾸기까지 한 약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까지를 이 세대가 어쨌든 이런 공통된 기억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해냈던 거고 뭐 이게 저는 막 오해가 있을까 봐 뭐 엄청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적이고 특정 진보적인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변화와는 조금 다른 감성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자신의 일상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네. 언어로는 잘 안 되지만.
1: 네.
0: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세월호 세대부터 계엄정국까지를 좀 이어보는 작업들을 뭐 지금도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감성, 이 공통된 감성에서 어떤 실천까지가 나오는지를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해석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책에도 담긴 한 겁니다.
1: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수성을 가졌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일 거고요. 우리 작가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또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0: 사실 지금 뭐 국제정세도 너무 어렵고 전쟁은 뭐 멈추지 않고 저는 막 그 이게 어떤 정치자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이제 선배분들은 또 막 엄청 막 유물론적인 사고로 막 역사는 발전할 거라고 뭐 저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낙관적인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아직까지 희망을 모두 대부분의 어떤 시민들이 놓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떤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정말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이제 지금 시민분들이라는 거를 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거를 좀 잘만 물론 안 좋게도 가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노력해서 잘만 현명하게 기획을 풀어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좋은 방향

0: 방향으로도 갈 여지가 많다고 좀 서로 좀 그런 신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1: 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활동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뿌듯하고 앞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걸으려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활동가는 처음이다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영렬, 그대의 날개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리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 모실게요. 활동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함께 걷는 일,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시간이 우리 곁의 활동가들을 한번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날개가 되어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우리 속담 중에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때로는 새치의 혀가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니 우린 항상 혀를 놀리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어지는 말들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해야 할 때, 할 수 있을 때 망설이느라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을 때보다 밖으로 내뱉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이런 말들은 묵히지 말고 오늘도 아낌없이 말해야겠죠?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 만정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하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눈을 열고 나서 보니 계란

황제 내궁에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호를 못 보오니 적포지한을 풀어주심이 신첩의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각읍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으로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허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근근두생 지내갈제 우롱천승상 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두에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앙을 제 토하동 사람들도 심소주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 타루비를 세웠는디 피물에 허였으되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두면 집행막 때 흩어져.

않고요. 따르피를 찾으가서

0: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중 추월만정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 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보내주신 사연 중에 축제에 관련된 사연이 많았는데요. 6186님. 안녕하세요. 며칠 후 광주는 인방울 국악제 한대요. 네, 어제 광주에서는 인방울 국악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화려하고 품이 있는 멋진 공연들로 시작됐고요. 앞으로 오늘 시작으로 12일, 13일 계속 경연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0808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광장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양양 고추 축제가 열려 고추를 구입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농가에게는 소득 증대가 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좋았어요. 무더운 날씨였지만 인파 속에 고춧가루 10kg나 구입했는데 김장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고추에 관한 민요나 판소리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효주의 소리, 경기잡가 추린가입니다. 처음 노래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풋고추, 절이김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흠겹고 재미있는 노랫말이 있으니까요.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효주의 소리, 경기작가, 출인가 감상하셨습니다. 0808님의 신청곡 어떠셨나요? 풋고추 절이김치. 재미있는 가사가 많이 들어있었죠? 애천장님 사연 덕분에 재미있는 민요 찾아 들려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김선구 외 여러분의 산조 연주, 서영석류 해금산조 병주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원래 대금의 명인이셨죠. 서영석류 대금산조는 대금 전공자들이 전승하여 많이 불리는 산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영석류 해금산조도 80년대경 새롭게 구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승의 맥을 잇고 있어요. 오늘은 김선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요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 흙 뭐야? 아, 우리 조선 땅은 팔도강산인데 아, 어째 우리 미녀는 대등군이 됐다냐?
1: 아따, 우리 형님 복습을 겁나게 열심히 하셨소니 평안도랑 황해도 묶어서 서더미녀. 아, 저 함경도부터 강원도, 경상도까지 싹 다 묶어서 동부미녀. 아, 그리고 우리 전라도랑 충청도 일부가 남도미녀. 아, 또 경기도랑 충청도.

0: 강원도 일부는 경기미뇨. 아 이렇게 토리가 같은 권역끼리 묶어놓은 게 아 내등분이 됐지다. 헌디 이 넷이 다가 아니어라. 아직 하나가 남았단 게요.
1: 뭐셔? 아 뭐가 또 남았단 겨?
0: 아따 저 바다 건너 제주도가 남았지라. 아 제주에는 겁나 많은 미녀가 있어요. 아 그걸 빼먹으면 안 되지라 형님.
1: 오호라. 아이 그럼 그 저번에 내가 갔던 그 제주 말이야. 아이 그래. 그 제주 미녀는 아 무슨 토리인지 알아보게. 얼른 그 저기 풍녀 사전 좀 딱 펼쳐 놔봐라잉.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흥보 씨가 잘 정리해준 것처럼 우리나라 민요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그리고 제주민요까지 총 다섯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기민요는 경토리, 서도민요는 수심가토리, 남도민요는 육자배기토리, 동부민요는 메나리토리, 이렇게 각 권역을 대표하는 토리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이지만 제주민요만큼은 대표할 만한 토리가 따로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려온 민요들에는 어느 한 가지 선법이 두드러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음조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주민요만의 특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랫말에 쓰인 제주 사투리에서도 제주민요만의 독특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고요. 장구 같은 정식 악기 대신 물 길러 다닐 때 쓰는 허벅을 두드리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놓고 장단을 맞추는 등 즉석 향토 악기가 장단 악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주 민요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제주민요 강문희의 여러분의 소리 삼마둥둥 감상하셨습니다. 삼마둥둥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해 내려오는 삼마둥둥 사랑가의 후렴구로요. 남녀 사랑을 알리는 민요였어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리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가야금의 최문진, 이리양채 줄풍류 중 뒷풍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0: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태평가. 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0808님, 정답 태평가. 가사처럼 짜증을 내면 뭐해요. 반성할 것은 고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 신명나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808님. 그리고 전영민님도 보내주셨어요. 태평가 말벌 잡고 있습니다. 벌꿀을 다 잡아먹네요. 아, 말벌이 벌꿀을 잡아먹나요? 아, 그랬군요. 쏘이지 않게 우리 전영민님 조심하시고요.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태평가 송소희. 그리고 3401님, 송소희 태평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윤윤석 외 여러분의 연주, 철아쟁 신하이입니다. 보통 아쟁은 활로 그어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이죠. 하지만 철로 된 줄을 쓰는 아쟁은 활로 타지 않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듯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그런 악기예요. 마치 중후한 저음 철가야금처럼 소리를 내는 멋진 악기랍니다. 오늘은 활로 소리를 내는 아쟁과 뜯어서 소리를 내는 철아쟁 등 다양한 소리의 합을 신하이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할 분은 광주가 낳은 큰 소리꾼, 국가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셨던 성창순 명창입니다. 1934년 광주광역시 금남루에서 명창 성원목의 딸로 태어난 성창순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며 성장했는데요. 소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소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면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명창 공기남에게 데려가 소리를 배우게 합니다. 성창순의 예술혼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공기남에게서 소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타고난 재능보다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후 조선 창극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예인의 길에 들어섰고 김소희, 김연수, 정흥민, 박녹주, 정권진 등 당대 최고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판소리 다섯 바탕을 두루 익혔습니다. 특히 박녹주에게 배운 흥보가는 성창순의 소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는데요. 안양 삼막사에서 박녹주와 100일 동안 흥보가를 집중적으로 연마했다는 일화는 그의 소리 공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대목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성창순이 국악기의 이름을 크게 알린 것은 1968년 전국 명창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여성 국극단 동인회에서 활동하며 전국을 순회했고 판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죠. 무대 경험을 쌓으며 성창순의 소리는 점점 깊어졌고요. 힘찬 성음과 섬세한 표현력,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갖춘 독자적인 소리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1991년 성창순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 심청가와 춘향가를 공연하고 이듬해 도쿄에서 심청가를 공연한 등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판소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전통 예술이 아니라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공연 예술임을 보여준 것이죠. 성창순은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2010년 전남 보성에 판소리 전승관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또한 광주시립 국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창극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었죠. 2016년 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예술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2017년 1월 5일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무대와 교육 현장을 올곧게 지키며 이어가셨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국의 무대를 누비며 세계의 무대까지 판소리를 전했던 성창순. 그의 소리는 이제 제자들의 소리와 기록으로 이어지며 광주가 품어낸 또 한 명의 위대한 명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걸었소. 흥부가 화를 내면 가까보구나 이 사람아.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 쓱싹 토카. 딱 쪽에 놓고 보니 왠가 비단이 나오겠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전

아니오 심신궁극송이 인간에 본섰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은주사 북이 달한

본세양포 소수.

0: 하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복이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디까?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무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소?
1: 나는 그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0: 영감은 이제 우리가 꿈에 이끄서 입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1: 흥부가 흑공단으로 먼저 꾸며보난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정, 흑공단 포성, 흑공단 단인, 흑공단 루수 하루 들어 어떤가 날 보소. 흥부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에,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버섯, 송화색으로 수가를 들고 어떤가 날 보소. 할인 없는 꾀꼬리 같네.
0: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달걀을 놓아 내다 멀치고

좋.

가득 담뿍 들어 있고.

낚시면

성창순의 소리, 흥보가중 박타령.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대금의 노부영, 청성 자진한 잎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수도승들 중에는 독방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오는 권태, 지루함, 무기력, 나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독방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에겐 이들의 삶 자체가 경이롭게 보이기만 하는데요. 수도승들이 독방에 100년을 머물면서도 독방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미 독방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끔은 독방의 삶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권태나 지루함, 나태와는 차별화되는 시간, 명상하듯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김연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를 이어 연주했죠.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수도승들의 독방 수행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수도승들에게 독방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심자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수도승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방 수행은 한 곳에 머무는 것, 정주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가장 단순한 삶을 통해 정신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이치라 하는데요. 독방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걸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딜 가서도 그걸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머무는 것의 중요함이 바로 독방 수행이 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그 반대 수행도 있다고 하죠. 한 곳에 머물면 집착이 생기니 떠돌아 다녀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수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독방 수행과는 또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이런 수행의 이치, 수도승이 아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에 잠시 수행의 이치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국악 명상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2025년에 제작한 국립국악원 명상음악 명상이란 제목의 음원에 담긴 명상음악을 만나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원은 2025년 제1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을 맞이하면서 진행한 국악 명상 치유 프로그램 마음쉼이란 것을 위해 작곡된 음악입니다. 지난해에 국악의 날 주간에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청자들을 모아서 반포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진행할 때 연주됐던 곡입니다. 당시 이 음악회에 참가한 이들은 이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연주된 음악이었고요. 그 곡들을 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라예송 작곡의 명상음악 명입니다. 명상의 명자에는 어둠 깊숙하다, 아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상자에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작곡자는 이 명상이란 단어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 첫 번째 곡 명에서 쓴 음악적 소스를 다시 가져와서

두 번째 곡 상해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첫 곡 명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음악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들어가는 곡으로 썼기 때문에 곡에 큰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곡이라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곡을 들어보시면 마치 영산회상의 상령산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상령산을 마치 씨앗 삼아 이 첫 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가야금, 대금, 단소, 훈, 피리, 생황, 해금, 양금, 편종과 편경의 편성으로 썼습니다. 기존의 명상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악기는 배제했고요. 전통음악의 음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통악기로만 구성했습니다. 전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이 곡을 마칠 즈음에는 편종과 편경의 가장 단순한 선율로 장을 구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곡 노트에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잠한다.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와 멀어진다. 명상음악이라서 이와 같은 노트를 남겼는데요. 작곡 노트에 적혀 있듯이 눈을 감고 명상하듯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명 1장과 2장 듣겠습니다.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 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예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해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명 들으셨는데요.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해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산회상의 상영산을 시야처럼 활용해서 만든 명상음악이었는데요. 끝부분을 편종과 편경의 단순한 선율로 마무리해서 첫 번째 명상을 마무리한다는 신호로 썼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상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앞서 들으신 첫 번째 곡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상령산의 느낌이 나도록 만든 첫 번째 곡 명에서 쓰인 여러 음악적 소재를 가져와서 두 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습니다. 전체 5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에 곡 명에서 쓰인 선율이 마치 씨앗처럼 활용돼서 이 곡 상에서 펼쳐집니다. 5장 중 1장은 앞에 곡 명과 깊은 관련을 두어 썼고요. 1장의 소스를 2장에서 쓰고 나머지 장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장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음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5장은 다시 1장과 담도록 곡을 썼습니다. 특히 5장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장과 유사한 선율을 인성이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종의 순환의 원리인데요. 전체 5장의 음악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들어가 살펴본 나의 세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현실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 음악 상 1장부터 5장 듣겠습니다.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 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예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 그리고 노래는 연주자 모두가 함께 하는데요. 홍예

라해송 작곡 국악 명상음악 상 1장부터 5장까지 들으셨는데요.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해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 그리고 연주자 모두가 함께 노래로 참여했습니다. 순수 국악기와 목소리만을 써서 작곡을 했는데요. 안정감을 주는 선율과 절제된 음형을 통해 듣는 행위 자체가 수행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한 곡입니다.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듣는 이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통로로 기능을 하는 명상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상도 가능한 음악으로 만든 명상음악, 명과 상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라해송 작곡이고요.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명상음악 마음 쉼이란 음원에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 라해송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연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가 작곡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의 음악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라해송 작곡으로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명상음악 마음 쉼 음원의 음악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 잎 중에 골랐는데요. 가곡의 평농 계락 편수 대업을 이어 연주한

자진아님의 농낙편을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수룡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에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기원은 백제시대로까지 소급되는데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정읍이 바로 이 곡이 기원입니다. 고려 조선 전기까지는 무고 정제를 출 때 노래되기도 하지만 이후 기악곡으로 정착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곡명은 정읍이지만 오늘날에는 수제천이란 아명이 더욱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용무 반주 음악으로도 쓰이고 있죠.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4장까지 모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평시조 한수 골랐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건 하늘 아래 있는 산이니 오르고 또 오르면 마침내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 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르고 또 올라 보시오 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곧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끝에 석자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하리라. 평시조 청산은 들으셨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시조시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시를 노래했죠. 평시조 두 곡 이어 감상하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시조창의 경우 노랫말이 40석자에서 45자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박도 5박과 8박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죠. 초장이 58858, 중장도 58858박, 그리고 마지막 종장이 5858, 이렇게 5박과 8박의 조화로, 그리고 40석자에서 45자라고 하는 짧은 글자 수로 이와 같은 유려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별한 멋이 이런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런 시조시는 예전에는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악기 반주도 없이 무릎장단 하나로 구사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이런 음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많이 생활음악으로 그들의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게 됩니다. 명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체의 생각을 중지해야 더 좋은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걸 중지하고 멈추어서 고요한 관조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 주말 시간이라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오늘 명상음악 특별히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있다 가는 사이 피어난

도련님 하리롭소 방자 따로 가신 우어 춘향이 허망하야 향단아 술상

한잔 들여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적 없이 구워.

버릇에 지면서 농림수벌 당독하여 술상 내려 옆에다 놓고 잔디 땅 나으른 곳에 두 다리를 꺽꺽을 치고 중간이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거나 청춘 젊은년이 서방응집이 웬일이며 독수공방 너희에 살고 내가 이리 사리를 말고

걸거니 산교도 나온다 가도병마 좌우나절 산교 공예아야 봉원같이 나오는디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소령 비룡같은 도사동 투지어시 올라앉어 재상반단 사람 문양으로 훌쩍 울고 나오난디 독립소벌당도 하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헛뜻 들려거늘 이에 방자야 이 울음이 분명 춘향의 울음이로구나 잠깐가 보고 우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어따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아 이놈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겄소

꼭 아이고 준영아 이가 처녀 준비했니냐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구려 나를 아주 죽여주제자리오 꼭꼭꼭꼭꼭꼭꼭꼭 이별이 두지 마는 살려두고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일이 가져오르라 술 한잔을 들고

도련님이 자를 들고 문물이 특거니 맺거니 천하의 문물 수리로다. 합반주는 버르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두어서 먹었더니 삼매를 하신 후에 춘향기 지환보소 도련님께 올리면서 여자의 무더운 절행 지환빛과 같은지라 이

치환 받고 대무색경 원래 아주며 장부의 멀그른 마음이 거울빛 과 같으니라. 날 본다시 네가 두고 보아라. 둘이 서로 받아 눈이 떠오를 줄을 모르고 있을 적 방자 보다 답답하고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따 좀 그만 갑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마루 홀하다니 순향이 정신을 차려 한 손으로 밟고 뼈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등자리 딘 털이 얕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그런데 입만 꼭 붙들고 와흔히 넌네 저 방자 미워라오 이라 독주 말을 몰아 다랑다랑 다랑다랑 헐헐헐 넘어가니 그때의 춘향이는 따로 갈 수도 없고 높은데 올라서서가 이제 마구 서러런 코 우리 언님 가신 돈데만 무뚜 뚜루임비 바라보니 가는 대로 적게 빈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아비만큼 불티만큼

가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그제 아래 퍽서

왔지요. 집으로 가자하니 우리 도련님 안고 놓고 오던 니와

이리 한참 설리 울적어. 춘향모 친이 나와. 아이고 이 자식아, 늙은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자. 춘향이는 모친에게 효성이 있는 사람이라 모친의 말을 거역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올 적은 비마.

살찌자 비틀 걸음 정황 없이 들어와서

왕몽호지 생시에는 풀 수가 없구나.

되는구나. 진지를 잡수셨는가 안 좋았는가 좋았는가.

중 들어와 춘향방 문고리 잡고 찌근두어리며 춘향아 잠자느냐? 내 왔다 문 열어라 이상후첩으로 도록 대답이 없으니 도련님 돌아서 발구르며 계집이라 흐르곤 가시의 무정한 것으로 구나 나는 너를 잊을 길이 파이 없어 가다가 도로 휘정은

찾니? 나는 간다. 잘 살아라. 중중 나가거늘 춘향이

뜨거가 번쩍하고 날 춘향이 허망하여 아이고

0: 제한
1: 몸도 피정 불수가 없구나. 방으로 들어와 촛불로 이웃삼고 고우서로 벌

있을 적은 밤도 잘 누워 하니더니 고려님 떠온다 시던다 그를 붙어놓은 밤도 길어고 훈수로구나 도련님 계실 적어 한우제를 어량이면 도련님은 책상 놓고 대학소학에게 준추 무시사서 백두오실을 영벽기억하다 나를 힐끗 돌아보고 와락 뛰어 달려들어

기워 무심코 앉으셨다. 귀에 대고 놀래기와 그 중도 간절한 게 200이 모이잖아. 추월한 한 장 쓰시기를 시연유죽사청하고 불개처음 대어이기를 붙여두고 보라 이기요. 신상으로 갈았더니 이제와 생각을 거니 이별을 당하려고 실참으로 쓰셨던가 님부 생각이 점점 나네. 행궁견을 상심세호 달만 비춰 두이무 생각 춘봉돌이 화계양

그래야도 생각 아주 생각 누워 생각 생각 꽃이라 그래 존육 없어 오진 간장 풀이 탄들

놀며 세월을 보내놓는구나. 춘향은 이렇듯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서울 작골 사시는 변학도라는 양반이 계시난디 이분은 욕심 많고 탐 많고 호생하는 분으로 남원의 성춘향이가 절세 미인이란 말을 듣고 미량성마다 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를 하여 내려오시난디 신년 절차가 이렇었다. 신년 맞이 내려올지 불륜 맵시장이 좋다 보란 세계 무관자장 띠활개적 벌려 일등 마부유령 달마 등등 그렇게 싫었다. 기큰 사령 청창호 뒤체제비가 힘을 주어 불현듯다웠네. 남대문 박성내 달아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하야구개를 넘겠구나. 마구산 전둘러봐 바람춘성 만화방채앙 버들리 푸릇푸릇 양유청 정녹수진진 만산화 경조근대 흐르를 그리고 내려와 이방수배 형리통인 극창나조리 공유하야 권마성 벽제 소리 태고적 밝은 날 흑우요 순적 닦은 길로 각제비 새가 말을 타고 신여다웠네. 마부야 내 말이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정마손 잡아들고 재질을 적적 범죄로 일시마금을 놓지 말고 든든히 잘 오거라. 신연급창 거동보소 기크우어 질렬 긁고 맵시 있고 어여쁘고 영리간 저급창 김계만경 대모관 저주당 줄다로서 가는양태 평포리 갑사가 끈을 놀게 달아 한입지구로 비식소 전배자 전투수 불에 동굿방패 절용 앞자랑 맵시 있게 뒤로 돌쳐잡음에 비단 쌈지전 주머니 은장도 비습 잔위비 바지 세질보선 사날 초신으로 껴신고 절백한 장유지 조롱단님이 거들어졌다. 좌우급창이 정장줄 검쳐잡고 활개활을 종종간 음지며 이놈 저놈 나지 마라. 병방집사 거동보소 들러룬 벙거지 남일공단 안 오를려 넬레롱장 떡부처 동굴지 차공장 북부지를 나로서 성성영진도리 주먹같은 미라지 양귀미 띠가 빛이 나고 천원매기가 문둥지 섬색수건을 따라 바로 엉결이 펄렁 소래종은 방방굴 걸음 따로 왠기렁정이랑 꼭도 부채지선 햇빛에 번쩍번쩍 우염을 도둑으려 예예지루와 동인안상 장졸립 마상태 급분이루다 경기 충청도지 내여 전라가 명을 들어오가 객사의 연명하고 연물에 걸풋 다녀 누구바구가 중앙하고 오수역을 닫아라 집사나서 지경포 꿍 열감일인 감색일인 부음 홀리거날 골로 대령아.

수별감 수교까지 후배하고 평방집사 거동방 얼만큼 주어매져 관자 자주 당줄 앞을 맺어줄라 매고 제 머리 금파가 큰 호수 입수 올케문 저 개야를 당근을 맞춰서 지나방 나 자라 전용진 자리 대고 어짜 용패비스 자그르르거리고 내려와 일등 연기 기생들 채우 단제 앙착절깃 성상의 말을 타고 쌍교 앞에 가는 거동 할일 없는 선녀라 일등 고인 창철용 합듬 앞에 가리통 주석광장의 용도 걸어서 복장고 떡공저 해금녀 필리비소리 홍수가 열원한다 수성장문이라 청도기를 벌여난데 청도완산 홍문한산 청룡동 남각동 북각 정고추 정도한산 추장남동강 남서각 홍고추 홍문한산 백구서북각서 남각 백고추 백문한산 현무북동각서 북각 흑고추 호총한산 황신보미금고한산 총한산 나발한산 적한산 발해한산 세악도상 호두상 청한산 경기도상 좌관이 후예엄 등용사면 집사한산 집회관이도상 종로징 열도상

고마중아 예이 문돌이 종종 먹고 내 민돌이 거친 피어 부수임고 진난이라 정말 잡아들고 재질을 척척금 이어 일시 마음을 놓지 말고 든든히 잡아오거라 후배사령 예이 금난장교 없느냐 앞뒤 제비를 훨씬 치고

방포일성아라 궁. 객사의 연명하고 통혼에 좌정하여 도임상 잡수신 후 삼행수 임례받고 육방하인 헌신 후에 호장 부르라. 숙이라 호장이오. 내 여봐라. 이 육방하인 점고는 제3일로 물리치고 우선 기생점고부터 하여라. 이 호장이 기한을 안고 영창 밑에 엎드려 기생점고를 하는디. 우호동산어 명월이

연이나 불개설에로다 기불 탁소 고든 절개 만소문장 재봉이 재봉이가 들어온다 재봉이라 하는 게

텐데 어허 주황복 맞던 이 마른 후보 진태 난다. 네 여봐라, 이 네가 그렇게 기생점고를 하다가는 장장춘일이라도 못다 부를 테니 자주자주 불러드려라. 이 그제는 호장이 넉자 화두로 불러드리겠다. 좋은 모은 양대선이 우산의계 준원이 사군 불견 반월이

만경대 고름 속듯 피놀던 학생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만화방창 봄바람 불기할 손 뭐란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벗어 장삼소매를 떨쳐입고 저주거리던 무선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인산병오이기 차산병오이기 양명오이기 터들어왔느냐 예등대 나오. 기생점고 다 헌 줄로 와려. 사또 물으시디 너희 이골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의 불참이 웬일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아롭게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로 대비 놓고 쿠실되어 여공만 숭상하옵다가 전전 구간 사또 차제 이몽룡 씨와 백년 언약하고 가신 후로 수절하고 있삽기에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사또 반기 듣고 예, 그 희한한 말 듣겠구나. 기생억이 수절이 있어? 잔말 말고 불러들여라.

가은이에요. 이 춘향

잡아서 방을 허였다오. 우리를 보며 초리로 보고 댕년만제 알잘 그리고 교만이 더보 많더니만 잘되고 잘되었다. 다 나온 강아지 밤에 보러 가고 물도 가득 차면 넘쟁이라. 이나 내나 일본 사정도 넌도 뭔 제보 모를 부르리라. 청룡꼬나 오르째 세소에 안 받을 썩적 철용의 벌렁 단문 막승 내 달롱 영주박을 당도 오작교 다리 고독 썩 안하였다 춘향아 하고 불운한 소리와 전이 땅을 으깨 돌린다. 사또 분보가 지엄 허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주님.

세월을 원해놓니 갈까 보다

끊고 푸른 수연 덤덤 수진이

우린 준비 왔다고 하면 나는 발을 벗고 아니 수여 눈물은 만

가 하나를 지녀서건 은하 속아 맞췄어도 이해견질 또 포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물이 맺혔기

삼월동풍 유언자 되어 임계신 저마 끝에 비부를 지꾸네 간운이 다가

흥쌉쌀디 콩 콩이 꼬나 쏘난 개느리야 남의 개

사령 군루가 나와 구나 아차 아차 아차 내일졌다 오나 흐르기 삼일쯤 구라 더니 무슨 야단이란나 보다 내가 전일로 장공방증 사령들께 인심을 가리렀더니 헛소리를 내가 물으리라 제자다리 그린 유문치우 사로 머리를 받으덕 줄라매고 반물지마를 떨쳐입고 사륵을 두르러 나오난 뒤

내가 전에도 양반을 모시자니 자연천이 배면헌지를 부디 섭섭이 생각나서 우소랄 벗듯 떨어진 본소 소매를 부여야고

와서 주전만은 온가 이리우소지리 오선 해방으로 들어가세. 춘향 잡으러 간 사령들이 춘향을 홈초리에 돌려 낙수 춘빙 얼음 녹듯 스르르르 풀렸구나. 들어 감세. 방으로 들었으며 여보소 춘향각시, 사또께서 춘향각시를 기안에 책명하고 불러드리리라. 분부가 성화독촉이니 어서 급히 들어가세. 알씨믿는 춘향이가 맛좋은 술 내놓고 권하니 어찌 먹어놨든지 사령들이 술이 다뿍 취하여 춘향방을 저희 문간방으로 알고 침을 탁탁 뱉으며 함부로 말을 허겄다. 여봐라 춘향, 들어가는 게 옳겠나? 아니 들어가는 게 옳겠나? 어?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 열고 돈 열량 내놓으며 펀순에 오라보니 들어가시다가 남문한 맛좋은 술집에 가서 내 말 이루고 술 한 잔씩 나눠 자시고 들어가시기에 사령들이 돈을 보더니

어서 이 사람아 우리 터에 돈이라니 당은 말인가? 와서 와서 한 사람이 썩 뭐라는 거니? 에라 녀석아 세사또 마수고 재미니 받아도 어? 돈을 들어 엉덩이 꽉 차고 일어나며 간두서 간두 설마 권장에 다갈바가 치면 형량에 바늘바가 칠까? 들어가서 어? 들어가 걱정 말소. 저희끼리 가며 백구 타령을 하는디 그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꿍정되어 더러나지 말으라. 나 그루어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오류 준광 경조운데 백마그대 변호 소년들아 에우 소년달. 어 녀석 잘한다. 너 우리 섭에서 어? 어? 그 녀석 제법 하는걸. 이리 허였다 허대 소리 허는 사람은 재담이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가족 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알맞을까요? 흔히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까워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가까운 것이 항상 늘 좋기만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멀면 서운하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좀 버겁지 않나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삶도 지켜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가정과 선택을 너무 깊이 흔들거나 또 나의 외로움까지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이어진 전통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또 남들 하는 만큼 해야 한다는 기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서로를 보살피는 일,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볼 테니 너도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라면서 자녀를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해주는 일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충청도 영동 회심가입니다. 소리의 김소연입니다.
1: 세상 전기 만물 중에 사람 밖에도 있는가 여보시오 시온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미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배를 빌어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성님 전 명을 빌며 재성님 전 복을 빌어 이내 일신 탄생하니 한두 살의 철을 몰라 부모 운공을 알을 쏜가 이 삼십이 당도하여 부모 운공 못 따갖고 무정 세월 여루하여 원수 백발 돌아오니 절통하고 애달구나 인간 백년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시고

0: 살인생 어지 오늘 성턴 몸이 저녁 낮을 병이 들어 불어나니 어머니요 찬나니 냉수로다 인삼 녹병 약을 선들 약발이나 받을송가 문영 불러 구슬한들 구떡인들 있을송가.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충청도 영동 회심가였습니다. 소리의 김소연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참 어려운 관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말입니다. 남이라면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깊은 만큼 기대도 깊고 또 기대가 깊은 만큼 서운함도 쉽게 생기지 않나 싶네요. 아,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우, 이번 주말에는 얼굴 한번 볼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 부모라면 한 번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데 자기 가정, 또 자기 일, 자기 생활을 꾸려가느라 바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를 어른으로 대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내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마라. 물론 기다리게 되는 마음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내 시간을 오직 자식의 전화와 방문에만 집중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일이 기쁨보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나의 하루를 내가 채워가는 일,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기대는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소리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 하시죠. 자, 아기 흥그는 소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경자입니다.

오는 소리 수덕전 할머님 조수 돈밤매경 돈덤다게 호여줍소 자라

0: 사랴 오물 주면 너를 사랴 엉이 자랑 엉이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아이고 애기 잠쪄 누나방한테 왕 애기 보내너라이 나 요 우영파띠가 그냥 검질 혼질 그거 매버려서 하는 얘기
1: 강경자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애기 흥그는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1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한 곡에 조금 오래 머물러 보겠습니다. 관악합주 자진 한입인데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자진 한입 가운데 한 곡씩은 종종 만나보셨을 겁니다. 경풍년이나 염양춘, 수령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 대목만 골라 듣지 않고 약 40분에 걸쳐 이어지는 자진 한입 전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진 한입이 어떤 음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 따르면 자진 한입은 가곡을 뜻하는 삭대엽의 우리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가곡의 반주 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자진 한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곡 반주에서는 새피리와 대금, 해금, 검은고, 가야금, 단소, 장구가 함께하지만 자진 한입을 관악 합주로 연주할 때는 향피리와 대금, 해금, 좌고, 장구가 중심이 됩니다. 이 자진 한입은 모두 7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농, 계락, 그리고 편수대엽 1과 2입니다. 이 가운데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는 경풍년, 계면두거는 염양춘, 평농과 계락, 편수대엽은 수령음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진 한입 전곡을 듣기보다는 경풍년이나 염양춘, 수령음 가운데 한 곡 또는 일부를 따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서는 계면두거 곧 염양춘이 자진 한입을 대표하는 악곡으로 널리 연주되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그 익숙한 한 곡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자진 한입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약 40분 동안 이어지는 긴 호흡의 음악입니다. 전통예술원 관악연주단의 연주로 관악합주 자진 한입 전곡 함께 감상해 보시죠.

관악합주 자진한립 전통예술원 관악연주단의 연주로 전곡을 함께했습니다. 평소에는 경풍년이나 염양춘, 수령음처럼 자진한립 가운데 일부를 따로 만나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우조두거에서 시작해 편수대엽까지 이어지는 자진한립의 전체 흐름을 한자리에서 들어봤습니다. 가곡의 반주음악에서 출발해 관악합주에 독립된 음악으로 이어져 온 자진한립. 매주 일요일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깊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관악합주 자진한립을 전곡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른 우리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일부 마무리 곡은 단가

0: 백완강산입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이 몸이 제조

부자로 대관 강산 허재 서울아 동네 산월 가재 언니 약수가 둘러 있고 남포구 멀고 멀다

0: 들어.
1: 하하.
0: 봉황들을 찾으러 가니.
1: 아?
0: 봉황.

어떤 말과 반해고 기르기요 원앙대 차오르다 명나소를 굽히 건너 구를 쌈겨를 조사오 철강어 급한 조수소 산사가 처량했구나 이적선 귀경어 제

대부어서롭니라. 악양 눈을 높이 올라 발괴를 쳐라. 드니 수상강봉 개소리 반주기 다졌는다. 정막한 황릉묘 이세보

0: 지어서 우루진이 동산화가니 아니냐.
1: 1부 마무리곡 단가 대관강산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준,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개학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지난달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프리마돈나인데요. 조수미 씨에게도 이 이름은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태교 음악으로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들려주셨고 그 노래를 들으며 자란 딸이 훗날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어 그 이름으로 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조수미 씨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6년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첫 무대에 섰던 23살의 젊은 성악가. 당시 그녀는 소프라노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배역뿐 아니라 오페라 전체를 외울 만큼 간절하게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40년, 화려한 박수와 기록 뒤에는 긴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수미 씨는 사랑과 우정, 가족처럼 보통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이 다시 예술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참 묵직합니다. 예술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겪고 삶과 사람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조수미 씨는 스페셜 앨범을 내고 전국 투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예술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무대에서 보낸 40년이 또 다른 이어짐의 시작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조수미 씨의 이야기 뒤에 한 500년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조수미입니다.

조수미의 노래로 한 오백 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아이보게입니다. 아이보게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연날리기, 행진, 제기차기, 귀가 모두 네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음악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가야금의 황병기, 대금의 홍종진, 장구의 박문규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보게입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홍종진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이보게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일요일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전에 바람꽃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연주의 경기 도립 국악단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올 가을에는 밥 먹고 자고 구경하며 쓴 여행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데서나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이른바 반값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 반값 여행은 지정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고 그 지역에서 인정되는 여행 경비를 쓰면 쓴 돈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려받은 지역 상품권을 그 지역의 식당이나 가게 등 가맹점에서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행객은 비용을 아끼고 동네 식당과 숙박업소에는 손님이 한 번 더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사업을 분석해보니 환급에 들어간 예산은 52억 원,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는 최소 16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3배가 넘는 소비가 지역에서 다시 만들어진 셈인데요. 올 가을 반값 여행에 새로 참여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 화천, 경남 고성, 산청 함양, 경북 안동 영천, 충남 서천 태안, 전남 장흥, 이렇게 아홉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반값 여행은 여행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도 사전 여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여행을 떠나봐요입니다. 연주에는 노래가 야금야금입니다.

들으신 곡은 여행을 떠나봐요였습니다. 연주에 노래가 야금야금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을 반값 여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마다 시작 날짜와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천은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여행 기간이 9월 14일부터 시작이고요. 유료 관광지 한 곳과 무료 관광지 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태안은 9월 15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여행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지역 상품권 가맹점 두 곳 이상에서 소비하는 등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반값 여행이라도 지역마다 신청 날짜도 다르고 인정되는 결제 방법 또 필요한 영수증 방문해야 하는 관광지 조건까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인접지역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 날짜부터 잡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반값 여행 안내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만 원을 썼을 때 5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그 돈으로 지역 농산물 한 상자 사고 또 손주들 줄 간식도 하나 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혜택도 아는 사람이 챙기는 겁니다. 가을 여행 계획 있다면요. 떠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셔서 쓸 돈은 야무지게 쓰고 또 돌려받을 돈은 또 알뜰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팔도 유람가 준비했습니다. 해금 연주의 이승희입니다.
1: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들릴 노래가 아닌데. 그 난 본 거 아니오?
2: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소? 걔 뒤시오?
1: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미녀를 수집하는 한량으로 때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떵쿵하는 노래소리에 귀가 이끌려 얘까지 왔소이다.
2: 거참 잘 왔소.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나도 그 미녀 좀 한 자락 가르쳐 주시오.
1: 그 듣자 하니 그쪽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뉘랴 하시오.
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팔도 강산 방방곡곡의 민요를 해금으로 노래하는 이승희올시다.
1: 그 잘 됐소이다. 우리 만난 김에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2: 그 좋지.
1: 족장 짚고 망해 신어 천리 강산을 구경하고 경기도

팔도 유람과 함께 들었습니다. 해금 연주의 이승희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

오늘의 마무리 곡 두 갈래의 길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추노가랑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내일 새롭게 활기차게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북선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행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해가 뜰 무렵 그리고 해질 무렵 이 시간대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지도 그렇다고 환하지도 않지요. 푸르스름한 빛이 사방

상황에 짙게 깔려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이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를 블루 아워라고 부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블루 아워처럼 지금이 딱 계절로 봤을 때 그런 시기죠. 여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을도 아닌 때. 우리는 이 어정쩡한 시기를 환절기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조금 애매해서 더 특별한 이 계절의 시간을 천천히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넷살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두물의 연주와 노래로 이산 저산 꽃 함께 들어봤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시간을 블루아워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환절기입니다. 여름도 아닌 가을도 아닌 바로 이때 계절의 블루아워를 바로 환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아워도 그렇고 환절기도 그렇고 아주 짧은 시간,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나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자, 문자 보내실 곳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이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나저나 무려 37년간 재즈 클럽 야누스를 운영한 박성현 선배님의 음악을 한 곡 듣고 싶은데요. 무언가 37년을 일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재즈 클럽이나 스튜디오, 아, 내가 여유가 있다면 스튜디오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클럽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음악가들 진짜 많이 만나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하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이 재즈클럽을 운영한다라고 떠올려보면 여행도 못 가잖아요. 낮밤도 뒤바뀌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낸 사람이 바로 박성현 선배님입니다. 박성현이 운영한 그 야누스에서 고정 피아니스트로 연주한 이민건 씨, 무려 27년 동안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건 씨가 박성현 씨를 위해 만든 곡이 있습니다. 함께 들을 음악이 바로 그 노래인데요. 바람이 부네요 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박성현의 노래 바람이 부네요 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박성현의 바람이 부네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녹음한 것이 2016년이었는데 안타깝지만 4년 뒤 2020년에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야누스라는 재즈 클럽은 지금은 광화문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역시나 재즈 보컬리스트인 말로 씨가 멋지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티스트들이 거기서 아주 재미나게 연주하는 것을 저는 SNS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언제 저도 한번 구경 가야죠. 기회 되면 노래도 하면 더 좋고요. 이어 들려드린 곡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아이비의 음악이었습니다. 안토니오스 송인데요. 이 노래는 마이클 프랭스의 곡이잖아요. 1980년대 말 또 90년대 초 저는 음악 다방 시절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진짜 많이 선곡되고 들려졌던 음악이고 심야 라디오에서도 이 노래가 참 많이 선곡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비아케 스타일로 원곡과는 아주 다르게 이 아이비 씨가 아주 맛깔스럽게 노래하고 있고요. 음악은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아주 그냥 라틴 댄스 느낌도 났다니까요. 자, 맛깔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소리를 풀어내는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전영랑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맛깔스러운 목소리가 곁들여지는 미량아리랑은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있고요. 반도의 뭐로 가도 서울만, 이 음악도 아주 개성 넘칩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0: 전영랑 재즈 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한 미량아리랑 들려드렸고요. 역시나 재즈적으로 풀어낸 음악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검은고 연주는 황진아 씨가 맡았습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주인데요. 이 곡 곡 설명을 보니까 저잣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틀비틀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데요. 와, 진짜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연주. 그러나 연주의 결은 한쪽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아주 안성맞춤인 곡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일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레이바이 실버의 연주로 산유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순남 작곡가의 가곡이죠. 작사는 김소월입니다. 김소월의 시에다가 김순남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요. 전통음악의 민족성 그리고 현대음악의 독창성을 고루 들려주는 그레이바이 실버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꾼 주소연, 김찬미, 정상희 세 사람의 소리 그리고 프로젝트 앙상블 연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남도 뮤직 파티인데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등등 남도 지방의 잔칫집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옥 같은 민요들이 이어집니다. 함께 들어보죠.

주소연, 김찬미, 정상희,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연주와 소리로 남도 뮤직 파티 함께 들어봤고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팀 이름 참 재미나죠. 펑크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4인조 락밴드인데요. 이들의 연주와 노래로 모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2026년 마지막 4.4분기 이 그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의 활약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조이올팍 페스티벌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9월 중순에 열리는 이 페스티벌, 또 10월 가면 부산락 페스티벌,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또 11월에는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에 이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가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핫한 밴드라는 겁니다. 자, 1부 끝곡은 임영주의 율 함께 듣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타악기 연주자인데요. 작곡가이자 신디사이저 연주자, 또 컴퓨터로도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신원영, 오병옥, 이재하 딱 이름만 들어도 이야 대가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연주가들과 함께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두 장의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새 음원 김계옥의 가야금, 그리고 2022년 새 음원 한선하 가야금 수성가락입니다. 자, 먼저 김계옥의 가야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와 동요를 25형 가야금에다가 또 어코디온, 플루트까지 더해서 새롭게 풀어낸 음반이고요. 김계옥은 25현 가야금의 거장으로 불리는 연주자이자 작곡가인데요. 꾸준히 연주와 창작을 이어왔고, 2016년에는 직접 만든 작품을 모은 악보집을 편했습니다. 25현 가야금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그렇듯 힘써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실 텐데요. 첫 곡은 아리랑입니다. 익숙한 아리랑 선율을 바탕으로 화려한 양손주법과 빠른 장단의 변화를 더해서 25형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곡인데요. 당시 많지 않았던 25형 가야금 연주곡을 넓히고 또 연주자들이 익숙한 선율로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고향의 봄입니다. 홍남파의 동요 고향의 봄을 바탕으로 따뜻한 고향의 풍경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는데요. 원래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작품을 플루트 합주로 편곡해서 한층 더 서정적인 느낌으로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리랑 고향의 봄.

김계옥의 25형 가야금 연주로 아리랑 고향의 봄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음원 김계옥의 가야금 음반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죠. 아랑의 꿈이라는 음악입니다. 경상도 민요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새마치, 국거리, 단모리 등 다양한 장단과 화려한 주법을 더한 25형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궁타령의 멋인데요. 민요 경복궁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25형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가야금의 현과 안족을 두드려서 타악기처럼 효과를 내는 아주 특별한 주법으로 경쾌하고 힘찬 분위기를 살렸다고 하고요. 이번 연주에는 아코디언도 함께합니다. 자, 아랑의 꿈, 궁타령의 멋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꿈 공타령의 멋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새음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선하 가야금 수성가락인데요. 여기서 수성가락 밑줄 긋고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이 수성가락은 노래나 춤의 흐름을 따라서 정해진 가락이나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음원에서는 한선하 명인의 즉흥가락을 통해서 우리 소리의 멋과 가락의 멋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들으실 곡은 지경다짐입니다. 지경다지기는 집 털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큰 돌로 땅을 다졌다고 해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가 바로 지경다짐입니다. 새 집 터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내용으로 힘차고 흥겨운 가락이 돋보이는 요즘 표현으로 노동요죠. 한선하 명인이 짠 수성가락을 보존 회원들이 연주하고 한선하 명인의 소리로 담아낸 곡입니다. 자, 이어지는 가야금 병창 호남가는요, 호남 여러 고을의 이름과 풍경을 재치 있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한선하 명인이 수성가락으로 짠 가야금 가락에 노래를 얹어 병창으로 들려주는데요. 노래와 수성가락의 절묘한 조화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곡 이어 듣습니다. 지경다짐, 가야금 병창 호남가.

창호의 드린 햇살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음반 콕 집어서 그 음반의 첫 트랙부터 마지막 곡까지 쭉 정주행 해보는 그런 코너예요. 자, 오늘은 김계옥의 가야금 앨범 수록곡 4

작곡 그리고 한선화 가야금 수선가락 세 곡 중에서 두 곡을 만나봤는데요. 아, 가야금 연주 특히 25연 가야금의 화려한 매력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한선화 가야금 수선가락의 여러 장면 중에서 아 이래서 수선가락이 멋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한선화 가야금 수선가락 앨범 수록곡 세 번째 곡입니다. 아리랑 연곡을 듣는데요. 상주 아리랑을 시작으로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까지 각 지역의 아리랑을 이어 엮은 곡입니다. 한선화 명인의 즉흥적인 수선가락과 제자들의 가야금 합주가 어우러져서 색다른 아리랑의 멋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리랑 연곡입니다.

한선화 가야금 수선가락 앨범 수록곡 아리랑 연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희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희,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인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